0: 17周年，红旗漫卷，岁月峥嵘，祝福伟大祖国繁荣昌盛，国泰民安。
1: 延吉，欢迎您。

안녕하십니까? 밝고 아름다운 세상을 함께 만들어가는 연길 종합방송 조선업 방송입니다. 저의 방송은 FM 91.4MHz로 매일 점심 12시 55분부터 저녁 9시 30분까지 청취자 여러분들과 함께하게 됩니다. 오늘도 저의 방송과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0: 안녕하십니까? 곡경절 특집 보도입니다. 연변은 영광스러운 전통을 지닌 혁명 근거지 중 하나로, 일찍 항일전쟁의 동반 근거지, 해방전쟁의 든든한 후방, 항미원조 전쟁의 전현 진지입니다. 산마다 진달래, 마을마다 열사비, 이는 연변 혁명 역사의 진실한 반영입니다. 연변 조선족 자치주 수부도시로 연결신은 일련의 중대한 혁명투쟁을 겪었는 바, 간관 혁명 예정 속에서 수많은 혁명 문물과 유적지를 남겼으며 혁명 문화는 도시 혈맥에 침투되었습니다.
1: 연변은 로혁명 근거지로서 빛나는 혁명투쟁 역사를 가지고 있고, 연변의 여러 민족 인민들은 영광스러운 혁명 전통을 계승하고 있습니다. 5·4운동 전후 막스주의는 러시아 원동과 상의로부터 연변 지역에 전래돼 선진 청년들 사이에서 전해졌습니다. 1928년 중공 만주성위원회에는 연기련 룡정촌의 당조직을 설립했습니다. 1930년 중공 연변특별지부위원회와 중공 연화중심현위원회가 잇따라 건립됐으며, 여러 민족 인민을 영도해 홍색 5월 투쟁을 전개했습니다. 1930년 10월 10일 조선족 흑집에서 중공 연화중심현위원회 간부회의가 소집됐습니다. 중공 만주성위원회의 지시정신에 따라 회의는 중공 동만특별위원회를 설립하고 동만특위로 略칭하기로 결정했으며, 려여원이 서기를 맡았습니다. 동시에 중공 동만특별위원회 군사위원회를 설립하기로 결정했으며, 양림이 동만특별위원회 군사위원회 서기를 맡았습니다. 중공 만주성위원회의 지시에 따라 중공 동만특별위원회 지도구역은 연길, 훈춘, 화룡, 왕청, 도나, 안도, 무송, 화전, 어목, 장백 등 10개 현으로 정해졌습니다. 중공 동만특별위원회는 각 현의 군사부를 설치해 유격대와 적위대를 정돈하고 구성했으며, 반일무장에 대한 당의 령도를 강화했습니다.
0: 중공 동만특별위원회가 설립된 후 적극적으로 당원을 발전시키고 당 조직을 확대했습니다. 된후 중공 동만특별위원회는 중공중앙위원회와 만주성위원회의 항일고국 호소를 관철하고 당이 령도하는 항일무장을 대대적으로 발전시켰으며, 4개 현의 반일 유격대와 10개의 항일 유격 근거지를 설립했습니다. 항일 무장은 유격 근거지를 기반으로 반토벌 투쟁을 끊임없이 전개했습니다. 중공 중앙의 항일 민족 통일 전선 수립에 관한 방침을 관철시키기 위해 중공 동만특별위원회는 4개 현의 반일 유격대를 기초로 동북인민혁명군 제2군, 동북항일연합군 제2군과 동북항일연합군 제1로군을 창건했습니다. 중공동만특별위원회는 1930년 10월에 설립되어 1937년 가을까지 지속되었습니다. 그 기간 남만 성당위로 통합되어 료여원, 동장령, 위증민 등 특별위원회 서기에 지도하에 동북항일군 제2군과 연변 여러 민족 인민을 이끌고 일본 침략자와 간관투쟁을 벌여 중화민족의 독립과 해방에 중대한 기여를 했습니다.
1: 찬바람이 동북대지를 휩쓸고 붉은 깃발이 무장전사들을 고무하네. 연길 감옥은 우리의 육체를 짓밟지만

0: 가슴 가득 뜨거운 피는 끊임없이 솟구치네. 이 연길 감옥가는 공산당원 리진이 감옥에서 창작한 것입니다. 그 당시 그와 그의 전우들은 이 노래를 부르며 형장에 나가 희생됐습니다. 연길시의 노동자 문화공 자리. 1924년 이곳에 부지 면적이 만여 평방미터에 달하는 길림 제4 감옥을 지었습니다. 위 만주국이 세워진 후 일본군이 인수해 연길 모범 감옥으로 개칭했고 연길 감옥이라고 략칭했습니다. 이는 당대를 조직했습니다. 이는 동북지구 당일 영도한 탈옥 투쟁에서 유일하게 성공한 사례로 사회적으로 거대한 영향을 일으켰고 인민 대중의 항일 토지를 고무했으며 동북인민 항일 투쟁사에서 빛나는 한 페이지를 기록했습니다.
1: 연길시 의란진 대승촌의 한 경작지에는 28명 사망자의 유골이 묻혀있는 묘지가 있습니다. 1932년 4월 그들은 이곳에서 일본 침략자들에게 집단 총살을 당했는데 그중 한 사람이 바로 중공 동만특별위원회 선전부장이며 연길구위원회 서기 조기석입니다. 조기석, 별명 조영훈, 1904년 3월 조선 함경북도의 가난한 농민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1926년 황포 군관학교에 입학해 군사를 배우고 북벌전쟁에 참가했으며 4.12 반영명 정변이 발생한 후 동북으로 돌아와 1930년 7월 중국 공산당에 가입했습니다. 동만 지역에서 일본 침략자들은 공산당원과 혁명군중을 잔혹하게 진압하여 연길구당위는 두 번이나 적들의 파괴를 받았습니다. 1931년 3월 동만특별위원회 선전부 부장 조기석이 연길구당위원회 서기를 겸임했습니다. 그는 반제동맹, 농민협회, 부녀회, 공제회, 공청단, 소년선봉대 등 단체를 조직해 투쟁을 전개함으로써 점차 삽국면을 개척했습니다. 중공 동만특별위원회의 지시에 따라 1931년 11월에 조기석은 추수투쟁을 조직했습니다. 수백여 명의 농민들이 대지주 송보성의 장원으로 몰려가 3.7 소장료를 인하할 것을 요구했는데 국자거리 서구 공원분소 순경들이 들이닥쳐 5명의 단판 대표를 체포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조기석은 즉시 2만여 명의 농민을 조직해 연길현 정부의 마당 전체를 둘러싸고 시위를 벌였습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연길현 지사는 3.7, 2.8의 소장료 인하를 동의했습니다. 일제당국은 패배를 인정하지 않고 군대와 자위대를 모아 국자거리에서 대대적인 수색과 체포를 벌였습니다. 조기석은 용의자로 체포되어 감옥에 들어갔지만 적을 속여 이 흙담으로 둘러싸인 마당에 끌고 들어가 기관총으로 난사한 다음 휘발유를 뿌려 불태웠습니다. 당시 그는 28세의 나이로 장렬하게 희생됐습니다. 평화의 시대,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공산당원 조기석을 잊지 않았습니다. 해마다 청명절이 되면 사람들은 생화를 들고 이곳을 찾아 전쟁 연대의 비장한 역사를 되새기고 혁명선열의 위대한 업적을 추모하곤 합니다.
0: 연길시 서북부의 의라나 협곡 분지는 왕청현과 린접해 있는데 여기에 바로 왕우구 항일 유적 근거지가 있습니다. 1932년 가을 중공동만특별위원회와 연길현위원회 기관이 고성촌으로 이전하고 해란구 화련리의 혁명군중 1933년 1월 연길현 항일 유격대가 설립됐고 왕우구 유격대가 연길현 항일 유격대에 편입됐습니다. 그들은 각종 기회를 엿보아 적들을 습격하고 무기를 탈취해 적들을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더 많은 적들을 소멸하기 위해 그들은 석인구의 병기 공장을 세웠습니다. 유적지에서는 대량의 탄피, 폭약, 철사, 도자기 등의 유물이 발견됐는데 특히 경기공장에서 자체로 제작한 연길폭탄은 적들을 두려움에 떨게 했습니다. 1931년 11월부터 1934년 가을까지 왕우구 항일 유적 근거지는 단 2년만 존재했습니다. 중공동만특별위원회, 연길현위원회, 왕우구역 인민혁명정부, 동북인민혁명군 제2군 제1독립사 제1단 본부 등 옛 주소와 병기공장, 병원, 옷공장 등 유적지는 중공동만특별위원회가 초기에 여러 민족 인민들을 이끌고 영용하게 투쟁한 역사를 견증하고 있습니다.
1: 오늘날 연길의 많은 혁명유적지는 성급 문물보

단위로 확정됐으며 혁명 전통 교양과 애국주의 교양을 전개하는 생동한 교재로 염전지구 유명한 홍색 관광지로 됐습니다. 이상 국경절 특집 프로를 마칩니다.

우리의 노래 정다운 멜로디 매주 일가. 안녕하십니까. 매주 일가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김학송 작사 문용덕 작곡의 연변 네 찬을 김지협의 노래로 보내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생활정보에서 인사드립니다. 박성국입니다. 네, 우리의 눈 건강은 전체 생명 주기에 걸쳐 지켜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시력이 1.0에 도달하기만 하면 눈이 건강하다고 생각하지만 출생부터 생명이 끝날 때까지 눈 건강은 전 생명 주기에 걸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천진시 안과병원 시광센터 주임 리리어화는 다음과 같이 소개했습니다. 0세부터 8세까지는 선천성 눈질환을 예방하고 사시와 약시의 검진을 잘해 근시 발생 위험을 줄인 것이 중요합니다. 8세부터 18세 사이의 청소년 시기는 근시 예방 통제에 가장 중요한 시기입니다. 18세 이상 성인이 되어 안경을 착용해 시력을 1.0으로 교정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으로 모든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18세부터 40세 사이의 이 단계에 장시간 영상 단말기를 사용하면 시력 피로, 안구 건조증이 발생하기 쉬우며 심지어 굴절 교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근시가 진행되기 쉽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근시, 원시 또는 란시가 없어도 기능성 눈병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40세 이상이 되어 로안 단계에 접어든 후에는 단순히 돋보기 안경을 맞추는 것뿐만 아니라 백내장, 녹내장 등 연령 관련 눈 질환을 예방하고 시각 상태를 젊은 시절로 되돌리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네, 장수하는 사람들은 목에 네 가지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함께 알아봅니다. 네, 목은 일상적으로 노출되어 있는 부위로 그 변화가 쉽게 감지되고 신체의 전반적 건강 추세를 어느 정도 반영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목은 네 개의 특징이 있답니다. 먼저 정상적인 색상입니다. 일반적으로 목 부위의 피부는 평평하고 매끄러우며 뚜렷한 색반, 침착 혹은 붓기가 없습니다. 이는 개인의 피부색, 햇빛, 글림, 체온, 정서 등 요소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 예컨대 일부 사람들은 노란색을 띠거나 감정이 격해질 때 붉어질 수 있습니다. 다음, 종기가 없습니다. 건강한 사람은 목선이 자연스럽게 매끄럽고 일반적으로 이상한 종기가 생기지 않습니다. 목 부위에는 갑상선, 인후, 기도, 식도, 림파절 등 많은 기관이 있는데 이런 기관의 병변은 부피 증가로 인해 목 공간을 차지하고 목 부위를 비대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유연암입니다. 건강한 목은 자주 유연하고 큰 폭으로 회전하고 기울일 수 있으며 고개를 숙이고 젖히고 옆으로 돌리고 고개를 돌리는데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장시간 고개를 숙이고 휴대폰을 보거나 책상에 앉아 일하는 등 나쁜 자세는 목과 목 근육이 지속적으로 긴장되고 경직되게 할 수 있으며 갑작스럽게 목이 비틀리거나 외상을 입는 등 상황도 근육의 통증을

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상적인 목둘레입니다. 정상적인 상황에서 목둘레는 건강한 성인 남성의 경우 38cm를 넘지 않고 건강한 성인 여성의 경우 35cm를 넘지 않습니다. 네, 혈압이 높은 분들, 혈압약을 장기적으로 복용하면 저혈압이 발생할까요? 네, 약물 치료는 고혈압 관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임상에서 많은 약을 복용해야 합니다. 의사의 치료하에 합리적으로 혈압약을 사용하면 부작용은 통제가 가능합니다. 환자는 부작용이 생길까봐 약을 거부하거나 스스로 약을 끊으면 안 됩니다. 일부 환자들은 자신의 혈압이 잘 조절되기에 정기적으로 재진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것도 잘못된 인식입니다. 정기적인 재진을 통해 의사는 병세의 진행 상황을 제때 파악하고 상황에 따라 약물 치료를 적절하게 조정해 합병증의 발생을 지연시킬 수 있습니다. 네, 술을 마시지 않아도 간암이 생긴다고 합니다. 왜서일까요? 네, 간암 진단을 받으면 많은 사람들이 술을 많이 마셔서 병이 생긴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과도한 음주는 간암의 주요 위험 요인이지만 술을 거의 마시지 않는 사람에게도 간암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간암은 간세포가 비정상적으로 증식해 발생하는 암입니다. 문제는 초기 증상이 거의 없다는 점입니다. 상당수 환자에게서 건강검진이나 정기 추적검사 과정 중 우연히 간암이 발견됩니다. 종양이 커지면서 우배 통증과 원인 모를 체중 감소, 황달 같은 증상이 나타난 경우에는 이미 병기가 2기 후반을 넘어선 상태입니다. 간암의 대표적인 위험 요인은 B형, C형 간염과 간경변증이 있습니다. B형, C형 간염은 바이러스 가. 치료는 종양 크기와 개수, 간 기능 상태, 전이 여부 등을 고려해 결정합니다. 일찍 발견하면 수술이나 간 이식, 고주파 열 치료로 완치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간암이 진행된 경우에는 간 동맥 화학 색전술과 방사선 치료, 표적 치료제, 면역 항암 치료 등을 활용합니다. 화학 색전술은 간암 세포에 영양을 공급하는 동맥에 혈관을 막는 물질과 항암제를 주입해 산소와 영양을 차단하는 식으로 감세포를 괴사시키는 방법입니다. 수술이나 고주파 열 치료가 어려운 간암 환자에게 널리 시행됩니다. 전문가는 간암은 음주뿐만 아니라 만성 간염과 지방간, 간 경변증 등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할 수 있다며 위험 요인이 있는 사람은 증상이 없더라도 정기 검진을 받는 것이 좋다고 말합니다. 네, 생활정보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시간 편집과 진행의 박성국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복을 열어가는 정선아의 해피라디오에서 인사드립니다. 살다 보면 누구나 마음이 지칠 때가 있을 겁니다. 네, 별 큰일은 없는데 괜스레 좀 기분이 언짢고 이러다 보면 마음이 지칠 때도 있는데요. 마음이 지칠 때는 이 네 가지를 떠올려 보라고 합니다. 첫 번째는 기대를 내려놓으세요. 왜 저래 보다는

그럴 수도 있지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옳고 그름을 내려놓으라고 합니다. 세상엔 각자의 방식이 있습니다. 내가 맞다는 생각이 관계를 힘들게 만든다고 합니다. 정말 명언이죠? 그리고 받아들이는 연습을 해보세요. 흔들릴수록 가만히, 그냥 그렇게 흐르게 둬보세요. 마지막으로 나를 몰아붙이지 말라고 합니다. 오늘도 잘 살고 있는 지금의 나를 인정해 주세요. 마음이 지쳐 있을 때 여러분들의 마음에 조용한 쉼터가 생길 겁니다.

인생을 살수록 공감 가는 글들이 있습니다. 입에는 말을 많이 담지 말고 가슴에는 근심을 많이 담지 말 것이며 위에는 음식을 많이 담지 말거라. 소란한 마음엔 고요가 필요하고 무거운 하루엔 여백이 필요한 법입니다. 드러내는 삶은 결국 나를 지키는 방식이 된다고 하는데요. 우리 여러분들도 가끔은 정말 하고 싶은 말들이 많을 겁니다. 그럴수록 말을 많이 담지 말라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늘 많이 하는 말이죠. 부질없는 걱정을 하지 말거라. 우리가 하는 100% 걱정 중에서 4%만이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관계가 있는 걱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부질없는 걱정으로 나는 왜 이렇지, 왜 이렇게 살까 하는 생각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오늘 하루도 마음이 조금 무겁겠지만 무거운 분들은 내 마음을 비워내고 마음의 여백을 가져보세요.

0: 네, 오늘 시간에는요, 좀 여러분들의 마음에 쉼터가 필요한 그런 글들을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마음을 쉬게 해주는 글. 남의 말에 휘둘릴수록 내 삶은 멀어진다고 합니다. 또한 마음이 시끄러울 땐 행동하지 말고 멈춰보세요. 그리고 미움이 커질수록 나를 더 깊이 들여다보라고 합니다. 어찌 보면 그것이 나의 상처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노력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날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주 꾸짖는 말보다는 토닥이는 말을 자주 해보세요. 마음이 한결 편안해지고 상대를 보는 눈길이 한결 더 부드러워질 겁니다. 네, 이번 순서는 소품, 돼지약 보내드리겠습니다. 즐거운 시간 되세요.
1: 잠만! 경찰차! 딴 데로 갈까?
2: 철호! 철호! 어디로 갔는가? 철호! 철호! 여기 있었구나. 그래, 그나 어디로 갔는가 해야지. 연달. 민변 연달. 연달. 찰집하게 해준다.
1: 아저 엄마 마당 파는 거 저한테 시켰어.
2: 연장 세월.
1: 누구 산적 같아?
2: 아이
1: 산이?
2: 아이가
1: 안돼.
2: 아이 우리 돼지세요.
3: 아 집에 다긴 내가 넘기자.
2: 아이
3: 내가 진짜 갑자기
2: 아이라지.
3: 뭐라 뭐 어쩌냐고.
2: 우리 돼지세요.
3: 네.
2: 돼지로 거의 죽게 되고요.
3: 그래서 돼지 내들 내기겠다 왜?
2: 그래서 내야 수인의 집이야. 가뜩이면 굉장히 수인의 용기를 일부러 가고 없고 수인의 한 사람이 있을 때 그래 내 수인의 한 사람한테서야 이 약을 가져왔어. 근데야 수인의 한 사람이 나 내 나오기를 한도 물어볼 줄 알아. 그래서야
3: 어떻게 아줌마 아, 지지 박자리 손 몰라도 그저나 돼지 같은 게 있어 죽게 되면 잡아야 되지. 그러다 여기 사무지

0: 무슨 방송 이렇게 떠?
1: 탈출해?
0: 우리 대신께요. 이제부터 조금만 차를 지우면 제가 다 받게 돼요. 여기 얼마 심이기는지 봐줘.
1: 야, 이 아줌마 안 되나, 야. 대비역 고기 야지 못했어.
0: 여 병살에 태운 게 있는데. 그러면 여러분 전에다.
1: 야, 아줌마 소리도 몇 대충 들으니까만.
0: 아이, 그래.
1: 아니야, 그때부터 하루 똑같은데.
0: 해보이.
1: 네.
0: 해도. 우리 손에서 농수 저런 빼치고 세월 많이 숲에 있는 손가락이 어딨어요?
1: 이제 살펴봐야겠다.
0: 저거 제가 다 봐도.
1: 야, 이 아줌마 정말 막 분모를 들이 맞을 자세야 돼. 이 아줌마. 어, 아줌마.
0: 야.
1: 수희한테 나 대화하신 분.
0: 아이디 왔어.
1: 야, 이 아줌마 큰일 진짜 그랬네.
0: 네.
1: 아, 이 사도 사람한테 표 보이고 약 가져간데 수희한테도 아이비 암약이라 가져왔잖니.
0: 아이,
1: 나 잠깐 물어봅시다. 잠깐 물어봅시다.
0: 아이, 안 돼요.
1: 그냥 뭐 어째 그래.
0: 우리 대디제요.
1: 네.
0: 그저야 이틀째 똥물을 딸딸 따던 게요.
1: 네?
0: 오늘은 그저 맨 팍 버리고 늘어져.
1: 옳스코. 예, 똥물싸게, 똥물싸게 물려. 옳스코. 옳스코. 옳스코. 가보세요.
0: 그러니까 나 이게 돼지 똥물싸게 물려. 근데 어째 이게 산다 꼬르는 세 글자인 게 조선말로 그리 기우.
1: 야, 기야. 아기 한쪽 말이라고 원래 조선말로 그릴 감 좋고.
0: 나 누가 된다는 게. 워낙. 어떤 게 깊은 게 날이 오고 제가 다 봐주고 길이 써가고 있는 것 같아. 봐주 그냥.
2: 야, 이 아줌마 잘게 말이다.
0: 봐주 제가.
1: 봐주. 야, 이게 무식의 발이 또 싸는 것처럼 이렇게 따닥따닥하게 가게 나네.
3: 어, 그래? 근데 이 쪽수 자식이 무식이야?
1: 아줌마.
0: 야.
1: 집에 돼지 어느 마이 큰데?
0: 오, 이러면 그저 탐방 다 팔게 돼서 그래 됐네. 이렇게 안달해도 되겠어.
1: 예, 그래 됐어. 돼지 똥물싸게 물량 설명서라.
0: 야.
1: 예, 그저 아줌마 그 어따 그 뺏기도 잊어먹겠어.
0: 나 아무것도 안 가져.
1: 내 명심해 들었어. 예?
0: 내 저기도 한게 그저 돼야 내리 딱 보내가면 내 다 기어갈게.
1: 예. 사용 방법은 아주 간단한 바.
0: 야.
1: 돼지의 크기에 따라서 부동하다.
0: 야.
1: 저 다시 못했어. 큰 돼지에게는 큰 돼지에게는 작게 먹이면 돼.
0: 이게 다 원하지 못해.
1: 돼지란 놈은 워낙 천성적으로 대시 없는 짐승으로 이 약을 자기가 먹고 싶어 하는 대로 먹이면
0: 그러다가 너무 많이 먹이면 죽게요.
1: 야, 이 아줌마 남이 왕왕 내리 번역이 하겠다. 옆에서 막 시키지 마서 막 착각했구만.
0: 야, 옳소.
1: 그런 근심은 하지 않아도 됨. 내내 하면 다 그럴 이유.
0: 계속 영. 영민의 새끼지. 근데 이거 세월 이 약이 부작용 없다오.
1: 어서 그만. 아기 옛날 약들이 질이 없어서 부작용에 맞지 지금 그런 폐단이 근본 없었고.
4: 아, 그러다고
5: 여, 주의사하에다에 혹시 돼지 약을 먹일 때 약병살이 깨서 돼지 목줄에도 상하게 하는 현상만은 피면 할 것.
4: 아마람 가봤어. 뭐 가봤어.
0: 무슨 더 깨부려 우리 돼지 모르겠어. 그나저나 세월.
1: 네.
0: 저거 해서 그냥.
4: 가보.
0: 돼지 다 잘못되겠다.
1: 저 이제 오늘 헛줄 나갔다. 야, 그 아까 이게 정말.

0: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어, 어째서?
1: 옛날 연장제 좀 뭐라 부르고.
0: 재밌는데.
1: 먹으라니 없어.
0: 에이유, 젊은이들을 조직해서 일을 벌리면 재밌겠는데, 어째.
1: 이게 다 옛날 소리구만.
2: 지금, 예? 야. 개라 잡아먹을 돈이 없음. 금방 활동이라는 조직을 못할구만.
0: 에이구.
1: 정말이구만.
0: 오메 볼라니까 문화실도 크더구만, 어째. 청년 활동이라면 다양하게 벌려보지.
1: 아이고, 그게 다 옛날 소리구.
0: 아이, 나 얘기해줬어.
1: 아, 이거, 진짜 왜 여기 담배가 붙이지?
0: 야, 야. 그러지.
1: 걔, 난 어때, 사람?
0: 어, 그런 게 아니야. 저, 그, 사실은요, 우리 서점에 농촌에서 실험 가치가 있는 좋은 책이 들어왔길래,
1: 무슨 책?
0: 내 이렇게 직접 메고 왔다.
1: 보고 있어.
0: 야, 빨리
1: 이렇게, 그죠?
0: 야, 이게
1: 보고 있어.
0: 대체 웃기 없어.
1: 아, 저, 아, 저 빨리 꺼내.
0: 보고 아, 그 태학인, 정말. 자, 뭐, 과학기술 서장이요.
1: 예? 이런 팩은 무지개 없느냐? 그냥 무지개 좀 웃어버려야 안 돼요. 그냥 무지개 팩이 좀단 말입니다.
3: 아, 그냥 걷어두는겠노?
0: 야, 아, 어떻게 걷어두겠어? 한 책에 이런 40자이래. 담배 한 통감밖에 아니래요.
1: 농촌에 더 어디 있는데. 우리 아이가 돼지고기 장사를 하면 돈이나 좀 벌지 그렇지. 지금 농촌에 어떤 아들은 장벽 잡혀 담배도 위해서 하는 사람들. 아는 것 같아.
0: 아이, 저러. 옛날에야 우리 민족은야 돈으로 팔아서도야 자식들 공부시켰다.
1: 아이고 그런 말을 현실에 맞대구만.
4: 잡지라는 건 그게 저 무슨 가짜 장기 인생에 뭔 말.
1: 무슨 게 그렇다고 뭐 못팔아 못쓰고 뭐 갑사 갑사 갑사 못팔아.
0: 아이 저러. 저 그래도야 지금 이 시대 절조로 다르다면 이런 과학기술 저작이라 많이 봐야 한다.
1: 자 거다칩서.
4: 우리 같은 천연들이다 무슨. 아이, 돈이나 돈 벌어 일찌감치 고급 섹시나 어디다 작아나가면 그만해서 불기증 듯이
0: 일찌인데. 아이, 속에 아무것도 든 게 없는 게 무슨 큰일이 했는데.
4: 웃기지 마소. 지금 대학 교수님 아까들은 만나 부시시 해놓기도 우리처럼 이렇게 돼지고기 장사를 하는지 생각지도 못했어. 내일 놀면서 무엇을 봤다. 뽀얗뽀얗지 한정만 생각하고.
1: 아이고.
4: 정말 그만.
0: 정말 이럴 뻔해졌어야.
1: 대학이라 못 갈 바야 뭐라겠습니까. 그래 이렇게 일찌감치 나와 잔돌림피나 보는 게 상습지.
0: 아이 그럼 저로는 그 연애편지도 못 쓰겠구만.
1: 무슨 소리야.
4: 연애편지야 쓰면 찔라구만.
0: 에이 난 못 믿겠어.
4: 아 정말이구만. 야 일들 나 좀
0: 야
1: 그 하나 당첨이야.
4: 아 사랑하는 애다띠 오늘도 그립고 그리운 그대 모습 꽃보다도 어렵군. 내 사랑 그대여.
1: 이야
4: 아 이런 말만 믿겠지. 그거 온 동네 청각들이거든. 어기장 가면 써먹음 꿀먹 까먹기가 많은 것 같아. 어느 쪽에 내 사랑.
0: 아이 그런데야 아 그냥 하늘에 저 돼지고기만 팔자 죽겠어.
4: 아이고
0: 그래도야 세월을 따라가며 살자며 최소 걱정도 따야지. 아 그래야 돈 버니까 몸수도 많이 들지.
1: 거다치 없어. 네 그 전에 민변연장들 할 때는
0: 야
1: 나를 따르는 세가들이 크게 없던 게
0: 야
1: 돼지고기 장사람이 돈이나 좀 버는 것 같으라니까 네 앞에서 막 흐물대는 세가들이 여기들이 깨미띠 같고 말이 같지. 아, 연장질 하면서 어째, 아, 돈이 안 못 벌겠어?
4: 연장질 하면서 돈 번다고 깬도?
0: 그러지, 아이고.
4: 웃기지 마소. 내 장애는 1년 360원 주제 고상하고 연말에 365원 밖에 못 샀구만. 한 달에 1억씩 밖에 못 벌었어. 정말이구만. 아이고, 정말.
0: 그런데 저로, 그래도야, 젊어서 그런 글 한 글자 읽는 게야, 돈 이름 벌기보다 낫대.
5: 어째. 내게 나 농촌 사회주의 사상교육 하자고 이래
0: 게 아, 난 그런 게 아니에요.
1: 갑자 갑자 그래 시끄럽지 그럼 몰라가지
0: 아 이거 정말 자 그러면 이렇게 내 이 책이야 저한테 선물하지. 자 너 보라니까 그치.
5: 네네
0: 돈 무슨
1: 옆 야 정말 내 아무리 개판을 당했는데 내 무슨 집안집 사람한테서 돈을 받겠어.
0: 됐어.
1: 아이고 아이 큰일 나서 못하겠다 지금.
0: 아이 무슨 일이야.
6: 어우 어떡하냐.
0: 전

0: 한참 이야기 같죠.
1: 저 도깨비 때문에 우리 돼지 다 죽어주고.
0: 무슨 일이 있어? 그저 이야기라.
1: 진짜 어딜 가?
0: 아니, 다 뭐 어딜 가냐,
1: 근데. 내 돼지 깎으네요. 내 돼지 깎으네요.
2: 야, 이 아줌마한테 내 속 돼지고기 장사에 돈이나 버는 걸 앞으로 갔는데 내가 그 속 앞에라서 그래, 내가 그때.
1: 내 돼지 깎으네요. 내 돼지 깎으네요.
0: 너 그때 불때에 죽이를 시켜서 죽었어. 아니, 지금 서로. 도대체 무슨 일이야, 이거? 아! 아기 들어왔어마이. 야, 대들이 왔어. 야, 대지 동물사가 몰라 설명서 누가 보내게 달랄까? 아니 보니까 좋대 저야 다 좀. 정말 지독해 밝기 적은 문제네 저런 것만
1: 손을. 모르면 모른다고 할 게지. 진지 많은 것들은 대본 어때고?
2: 대본해.
1: 진지 많은 것들은 모두 대지 동물사에 몰려. 뭐야? 대지란 놈은. 워낙 전전적으로 셋이 없는 짐승으로서 제가 먹고 싶어 하는 대로 먹이면 돼. 제 아이래서 그래 내 너무 미심해서 너무 많이 먹이면 죽자는 강가한테 또 어째서 야
2: 내 어째
1: 사람은 어째서 제가 먹을 만큼 먹고 산 속에 호랑이는 어째서 약한 짐승을 하루에 다 잡아먹지 않는가. 그러니 돼지란 놈도 이 한 병살이 다 줘도 제가 먹을 만큼 제 아이래 뭐냐.
2: 아, 아줌마이 딱 비급부터 저녁에 달라 저녁에 줄게 줘야 돼.
1: 아줌마이 예. 내 이제 말한 것 같은 사투리라도 여기 있음도.
2: 아줌마이 그만 왔어. 내가 다 알만한
1: 왜 무슨 그만하겠어. 난 끝까지 산다 하겠어.
2: 아줌마이
1: 그 다음에 내 부작용이 없는 것 같아. 또 어째서
2: 어째서
1: 돼지 약을 먹일 때 병살이를 깨서 돼지 목줄에를 상하게 하는 폐단만이 분명할 거야. 야, 이래서.
2: 정신없이 먹여놓고 저래.
1: 아줌마, 내 이제 말한 것 같은 것도 여기 있음도.
2: 아이, 서로. 아, 이게 정말이오.
1: 정말이구만. 나는 얘 동대로 광명 동대하지. 서산이라는 건 모르구만.
2: 아줌마, 좀 가만히. 아이, 서로. 서로 좀 얘기하고.
0: 아이, 저 아줌마, 나를 보고 저리.
2: 야,
0: 나는 농촌 소속세고, 이 동네에서 단호숲이라 제리랑 처주고, 내한테 모른다 그래.
1: 그래, 저는 처주고, 양잿물이라도 마시겠어, 마시겠어, 마시겠어. 빈통제 뭐 빈통제라 알겠지, 대포로. 그래길래야, 저는 고조야, 한 입부터 돼지 백정질이 날 팔 때요.
2: 아이,
1: 팔 때.
2: 예, 계속 백조가 죽였어. 야, 이게 오늘 정말
1: 난 너무
2: 잘하냐? 아이, 이 판사도, 아이,
0: 정말 이 동물들 정말 이건 뭐 천지냐 이거?
2: 야,
1: 저기 돼지를 쌌더니 사람도 돼지를.
2: 소절한지 쌌더니 돼지 쌌더.
0: 아이, 아줌마, 아 아줌마 이런 말은 문명하게 하면 뭡니까?
2: 야, 정말야.
0: 아이, 저도. 아, 이게 어디 돼지 동물상이야죠? 돼지 회충약이지.
1: 무지개란도.
0: 이게 돼지 회충약입니다.
1: 오, 기차라야.
0: 그래, 한 번에 얼마씩 먹겠습니까?
1: 3병살을 거의 다 먹였어.
0: 야, 기차다야. 아, 여기다 한 번에 한 숟가락씩 먹이라고 했는데.
1: 우리 돼지 죽었구나, 그래, 뭐.
0: 공부를 뭐 하지 못했는데.
1: 내가 죽은 게, 전에는 젊은이라는 게 어때 못하. 전에 무슨 알이 났어, 빨래라. 장판 땅고 무슨 돼지 고기가지고.
2: 아이, 서로. 이 아줌마의 말이 지당하. 당전에야 농촌 면모를 개변하는 근본은야 과학기술 문화 지식이 있는 젊은님들에야 관리에서 세우는 데 있다. 백도 말고.
1: 서로. 글쎄 내 말한 게 턱걸긴 해도 되게는 보약이 될 수 있어.
2: 예, 갑자기 그렇구만. 아, 아줌마. 내 집이 돼지 잘못되면 내 다 뽀하겠구만. 그러지 마.
1: 나도 말이 그렇지. 아줌마. 예. 우리 돼지 다 잘못돼.
2: 예, 빨리 가려고.
1: 빨리 가려고.
2: 예, 예. 아, 정말 속이 한다. 이렇게 돈 빌리다가야 남도 해치고 자기도 해치겠다. 야, 이게. 아야, 아야, 저 집안집 형님이. 아, 아, 그저 이 선생님. 아, 이 대부.
3: 우리가 흔히 이런 말을 하죠. 그 사람이 마음은 참 좁다. 네, 이런 말들을 하게 되는데요. 속이 좁으면 작은 일에도 쉽게 상처를 받는 건 자기 자신뿐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좁으면 이해보다는 오해가 더 많아지는데요. 마음을 키우면

문제도 작아 보이고 문제가 작아 보이면 모순이 없어지겠죠. 그래서 생각을 바꾸라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생각을 바꾸면 세상이 달라 보인다는 말이 나왔겠죠. 네, 오늘도 저희 해피 라디오와 함께하면서 마음의 여유가 없었다면 조금 마음의 여유를 찾는 그런 시간이 되셨을 거라 믿으면서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영업중심 네, 최련화 주임과 함께 열공급 관련 정책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애청 기대합니다.
1: 따라서 우리 회사는 단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게 노력하며
0: 네.
1: 예, 혹시나 한파가 일찍 오거나 아니면 늦게 풀리면 공급 시작이 앞당겨지거나 종료 시간이 연장될 수는 있습니다.
0: 네.
1: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또 우리 지금 한창 열 공급 뭐 전이지 않습니까?
0: 네.
1: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준비가 우리 회사는 다 준비되어 있고, 예. 지금은 매년은 보통 10월 20일부터입니다.
0: 네, 네. 그래요. 이제 10월 20일부터 정해져 있지만 기온과 변화에 따라서 또 조금 네. 앞당겨질 수도 있고
1: 네.
0: 조금 더 길어질 수도 있고
1: 네.
0: 네, 그렇게 변화가 가능하다는 얘기시죠.
1: 네.
0: 그래요. 네, 본격적으로 열 공급을 시작하기 전에 네, 집중 열 공급 그룹 유한 회사에서는 어떤 사전 점검 및 준비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지 또 시민들은 미리 어떤 점을 준비하면 좋을까요?
1: 네, 우리 회사에서는 시민들이 기준에 또 우리 집안의 기준에 의하여
0: 네.
1: 보일러, 열 교환기 등 주요 설비를 점검하고 예, 또 우리 그 배관 세척이나 로수이点이나 있거나 이런 데를 우리 검사합니다.
0: 네.
1: 예, 그리고 그 공로관도라고 하죠. 예?
0: 네.
1: 예, 거기에 또 우리가 또 막혔는지 안 막혔는지도 우리가 다 상태를 확인하고
0: 네.
1: 예, 시민들은 또 집안에 대해서도 확인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집안의 배관과 관열기
0: 네.
1: 누수가 된다는 상황이 있을까 봐 예?
0: 네.
1: 예, 혹시나 좀 매번마다 매년마다 파멀이라고 하죠. 예?
0: 네.
1: 이 파멀은 보통 집안에 어떤 분들이 물어보신다. 파멀이 어느 위치에 있는지 예,
0: 네.
1: 보통 집안의 주방 쪽이나 아니면
0: 네.
1: 화장실 쪽
0: 네.
1: 예, 이 두 부분에 보통 집중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매년 이렇게 우리 열 공급 전에는 그 파멀 상태를 확인 잘 하셔야 됩니다.
0: 네.
1: 예, 확인을 하는 경우가 어떤 분들은 우리 집 온도가 이제는 온도가 한창 열 공급 기간이 이전 지났는데
0: 네.
1: 한창 그 온도가 올라오지 않았다고 하면
0: 네,
1: 우리가 현장에 가보면 파머리가 관비한 상태로
0: 네.
1: 있는 상황도 있고
0: 네.
1: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 파머 상태도 확인하고
0: 네.
1: 그 다음에 관도 공로 관도의 이 또 로시댄이 있는지 이것도 확인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0: 네.
1: 그리고 또 장기 외출 시 예, 장기 외출 시 혹은 집이 많이 또 비와 있는 상황이라고 하시면
0: 네.
1: 먼저 오셔서 보팅 하시든지 또
0: 네.
1: 이런 또 보팅 와서 먼저 일단 신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0: 네. 네, 미리 또 가서 수속을 마쳐야 하는 거죠.
1: 네, 그리고 또 난방비 납부도
0: 네.
1: 준비도 하시고 매년 10월 20전으로

0: 시간이 정해져 있으니까 많은 주민분들이 이 시간을 놓치지 마시고 납부할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 네, 그래요. 현재 연길시 집중열공급그룹위원회사의 이 지역열공급구역은 어떻습니까? 네, 신규 입주단지도 포함이 됩니까?
0: 네, 열공급 우리 구역은 지금 우리 회사는 지금 지중공로주의하고 네. 서주의 그리고 네. 서부주의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1: 네.
0: 예, 우리 열공급 구역은 제일 동쪽부터 시작하여 북대시장 이남.
1: 네. 네.
0: 그리고 그 샹위주댄 있지 않습니까?
1: 예, 네, 상호호텔.
0: 예, 네. 상호호텔 서쪽.
1: 네.
0: 예, 맞습니다. 예, 서동쪽. 예, 여기가 집중열공급 그 구역이고.
1: 네.
0: 예, 그리고 연서 쪽은 연대부근. 예, 서부 쪽은 조양천 시민들까지입니다. 예, 그리고 그 지금 발전 구역 있지 않습니까?
1: 네.
0: 예, 발전 구역도 우리 구역입니다.
1: 네.
0: 예, 그리고 신규 입주 단지는 그 또 개발 상의가
1: 네.
0: 예, 이번 또 개발 상의가 또 상황에 따라서 예, 신청이 가능 신청하셔야만이 우리 구역에 또 포함될 수 있습니다.
1: 네. 그래요. 본인 집이 이제 어느 네, 열공급 회사 구역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은 네, 어떻게 자문을 하시면 될까요?
0: 네, 우리 지금부터 통지단 납부를 매개 입주 단지에 붙여 놓습니다.
1: 네.
0: 예, 그러시면 통지단 납부 그 납부 통지서를 보시면
1: 네.
0: 위에 회사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1: 아,
0: 예,
1: 네.
0: 회사 이름은 연지시 집중공热集团有限公司.
1: 네.
0: 이거는 집중공热区 공热区域이고.
1: 네.
0: 연지시 연시 공热有限责任公司면 연서 구역이고.
1: 네.
0: 시부라고 적혀 있으면 원래 그 새 체육장이지 않습니까?
1: 아, 네.
0: 예, 새 체육장 부근하고 조양천 시민들이 구역입니다. 거기.
1: 네.
0: 예. 하지만 다 우리 회사에서 열공급을 집중적으로 예, 열공급하시기 때문에
1: 네.
0: 모든 상황에 따라서 뭐 자문하실 때에는 250114에 예, 자문하시면 됩니다.
1: 네.
0: 예.
1: 그래요.
0: 예.
1: 올해 이 주거 네. 주택과 또 비주거용 주택의 이 열공급 요금 기준은 변동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0: 네, 이 매년마다 아직은 변동은 없습니다.
1: 아, 네.
0: 예, 이 주거용하고 비주거용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1: 네.
0: 주민용, 주거용은 열공급 면적의 매 평방에 31원이고,
1: 네, 31원.
0: 예, 비주거용은 건축 면적. 건축 면적이라면 주민들이 건축 면적이 네. 건축 면적은 그 집적 면적입니다.
1: 아,
0: 집적 면적에 그 건축 면적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1: 아, 네.
0: 예, 우리가 일상 말하는 门市라고 하죠. 예, 门市房,
1: 네.
0: 营业房.
1: 네.
0: 예, 이런 주민들은 건축 면적의 매 평방에 38원입니다.
1: 아, 38원.
0: 예, 그리고 학교.
1: 네.
0: 네, 학교는 33원. 매 평방에 33원.
1: 네.
0: 네. 변동은 없습니다. 아직까지.
1: 네, 네. 그래요. 이 열공급 비용은 그럼 이제 제일 늦어서 언제까지 납부를 해야 하는지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생길 수 있을까요?
0: 네, 구체적인 납부 기한은 매년 10월 20전입니다.
1: 네.
0: 예, 이거는 문건에 의하여 10월 20전까지 납부하셔라고 하시는데 어떤
1: 네.
0: 분들은 또 개체 무슨 또 상황이 있을 수도 있고
1: 네.
0: 네, 거기에 또 따라서 우리 상황에 맞게 처리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1: 네.
0: 하지만 또 어떤 주민들은 거기에 네. 또 적혀 있는 상황도 보고
1: 네.
0: 여러 가지를 많이 봐야 합니다. 하지만 기한에
1: 이제 여러 소구역 단지에 붙어 있던데요.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이 열 공급비 납부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0: 네, 영업청에 와서 납부할 수 하시겠으면
1: 네,
0: 네 모두 지금 우리 열공급 회사에 모두 네개 곳.

0: 수 있습니다.
1: 아, 네.
0: 예, 한 곳은 우리가 인민로 왕통쇼区.
1: 네.
0: 예, 여기에 오시면, 门市 1층하고 2층에 거기 또 적혀 있습니다.
1: 아, 네.
0: 영업청, 이렇게 수입청이라고.
1: 네.
0: 예, 예, 거기 와서 돈 내시면 되고, 연소하고, 발전.
1: 네.
0: 예. 그러니까 그 연대 쪽에 있는 주민들하고 발전에
1: 네.
0: 있는 주민들은 그 주정부 있지 않습니까? 주정부 서쪽에 신조 야외 쇼츠라고 있습니다.
1: 네,
0: 네, 거기 2층에 가시면 또 우리 영업청이 있습니다.
1: 네.
0: 예, 그리고 세 번째 구역은 새 체육장.
1: 네.
0: 예, 새 체육장 동쪽편에 또 우리 영업청이 한내 있습니다.
1: 네.
0: 예, 거기는 또 그 새 체육장 주민들이
1: 네.
0: 거기 또 영업청에 가셔서 낼 수 있고,
1: 네.
0: 예, 조양천 주민들은 그 펑정 쇼츠라고 있는데,
1: 네.
0: 그 맞은편에 邮政银行이 있습니다.
1: 네.
0: 예, 그 邮政银行에 가시면 우리 회사 직원이 또 거기서 안내해드리는.
1: 네.
0: 예, 이 공로 배호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호막이기 때문에
1: 네.
0: 예, 주민들께서 이거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1: 네.
0: 예, 그 이 공로 배호를 입력하시고 이제 아까 말하다시피 어느 구역이 있는 분들이면 어느 구역이 회사 이름으로 예, 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연서 쪽에 있는 그간이 연대 쪽에 있는 주민인데,
1: 네.
0: 예, 근데 보지 않고 그냥 거서 연지시 지중공로集团有限公司를 입력하시면 내실 수 없습니다. 예, 연서 쪽에 있는 분들은 또 연지시 연시 지중공로 요즘
1: 네.
0: 그러기 때문에 아까 말하다시피 통지단 납부서를 잘 확인하셔야 됩니다. 예, 그리고 그 시부
1: 네.
0: 예, 연지시 시부 有限公司.
1: 네.
0: 예, 여기 있는 주민들도, 지금 말할 수 있는 그, 새 체육장 동쪽에 계시는 주민들은,
1: 네.
0: 예, 연지시, 시부 有限责任公司를 선택해 주셔야 되고,
1: 네.
0: 네, 그리고 또 그, 조양천 있는 분들도 그렇습니다.
1: 아.
0: 예, 그렇기 때문에 통지단을 꼭 확인하셔가지고,
1: 네.
0: 공로 변호 하시고, 회사 이름을 잘 확인하고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1: 네. 번호도 이제 맞게 입력을 하셔야 하고,
0: 네.
1: 또 구역에 맞는 그 회사를 잘 선택을 하고,
0: 네.
1: 또 납부를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네요.
0: 네.
1: 그래요. 위챗 말고는 또 혹시 다른 통로로 지불할 수 있는 그런 통로가
0: 또
1: 있을까요?
0: 위챗이 있고 그리고 네. 지부보 있습니다.
1: 아, 네.
0: 예, 지부보에도 들어가시면 생활지费라고 있는데 예, 거기도 한 가지입니다.
1: 아, 네.
0: 공로 변호하고 회사 이름을 잘 확인하시고 입력하시면
1: 네.
0: 됩니다.
1: 네.
0: 예, 그리고 발전에 있는 구역에 있는 주민들은 또 이 지중공로
1: 네.
0: 예, 여기를 또 이렇게 선택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1: 네.
0: 때문에 그 통지단에 입력된 회사 이름을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0: 네.
1: 이제 이런 스마트 기계가 사용이 어려운 네, 또 어르신 분들도 많으신데요.
0: 네.
1: 직접 영업청을 방문하여 비용을 납부하기를 원하는데 네, 납부가 가능한 영업청 위치와 가지고 가야 하는 그런 자료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0: 영업청에 오셔서
1: 네.
0: 예, 열 공급비를 납부하실 때에는
1: 네.
0: 오실 때 그 통지단 있지 않습니까? 납부 통지단.
1: 네네.
0: 예, 납부 통지단을 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아니면 이전에 납부 영수증이라든지
1: 네.
0: 아니면 집 주소가 기재된 서류라든지
1: 네.
0: 집조라죠의 집조를 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어떤 분들은 또 와서 돈을 지불하는 동시에 또 보팅하려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1: 네.
0: 예, 예를 들어서 우리 여기 구역의 특징상 외국 가시는 분들이 많으시니까
1: 네.
0: 예, 친구를 부탁하거나 친척을 부탁하셔서 오는 분들이 많으신데
1: 네, 대리인이죠.
0: 예,
1: 네.
0: 대리인 또 대리인이 또 그 신분증하고 그 위임장 외투수라고
1: 네.
0: 하죠. 예,
1: 네.
0: 그거 다 가시고 오시면 예, 한 번에 다 하실 수 있습니다.
1: 네.
0: 예. 그리고 그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1: 네.
0: 이렇게 지금 또 이렇게 스마트폰을 이용 안 하시는 주민들께는 또 우리가 또 이용할 수 있게끔.

0: 현금도 우리가 다,
1: 아,
0: 받을 수
1: 현금으로.
0: 있습니다.
1: 네.
0: 그러기 때문에, 오시기 전에 혹시 위치가 아직은 딱 확실하지 않을 때에는
1: 네.
0: 250114에 전화하셔서, 자문하셔서
1: 네.
0: 주소를 확신하고, 그렇게 오시면 되겠습니다.
1: 네. 그래요. 장기간 집을 비우는 등 사유로 열 공급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이 열 공급 중지 신청 마감 기한은 언제까지입니까?
0: 마감 기간은 보통 우리는 9월 말에서 10월
1: 아,
0: 초까지 추천합니다.
1: 네.
0: 기한을 넘기면 해당 연도에는 중지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1: 네.
0: 왜냐하면 9월 말부터 우리는 지금 시험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관도에 물이 들어가고 압력이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1: 네.
0: 그래 문건에서는 10월 10까지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회복하실 때에는
1: 네.
0: 그 전에 매년에 백분제 20을 내셔야
1: 아,
0: 됩니다.
1: 네.
0: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은 어떤 주민들한테 해당되는가 하면
1: 네.
0: 외국을 가시던가 아니면 외지를 가시던가
1: 네.
0: 매년마다 와서 왜냐하면 이렇게 매해 열 공급 이 보팅 임시 중지하는 건 우리가 꼭 검사합니다.
1: 네.
0: 매년마다 검사하기 때문에
1: 네.
0: 예를 들어서 외지 가시거나 외국 가시는 분들에는 연구 신청을 추천합니다. 그리고 오셔서 5년 후에 오시든 10년 후에 오시든
1: 네.
0: 와서 열 공급을 회복하실 때에는 그 5년 어간에 매년이 백분제 20을 내시면 됩니다.
1: 네.
0: 그러니까 돈을 먼저 내느냐 아니면 후에 내느냐
1: 아.
0: 여김에서 차이가 납니다.
1: 네.
0: 그리고 여기에서 또 임시 열 공급하고 연구 중지도 이게 차이도 있겠지만
1: 네.
0: 그리고 우리가 또그 파머리 있지 않습니까?
1: 네.
0: 파머리가 복도에 설치됐을 때랑
1: 네.
0: 그다음에 실내에 설치됐을 때랑 또 틀립니다.
1: 어.
0: 밖에 실외에 설치됐을 때에는 매한번 와서 이렇게 수속을 밟으시면 되는데
1: 네.
0: 실내에 있는 분들은 우리가 매년마다 가서 검사해야 되기 때문에 밖은 우리가 주민을 거치지 않고도 우리가 확인 상태를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1: 그렇죠.
0: 근데 실내에는 또 우리가 들어가서 안전 검사도 해야 되고
1: 네.
0: 상황도 우리가 확실하게 또 봐야 되고 하기
1: 네.
0: 때문에 조금 실내로 들어가는 임시 중단하는 분들께는 조금 절차가 좀 많을 수 있습니다.
1: 네, 그래요. 이제 열 공급 중지 그 수속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혹시 이제 온라인으로도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0: 열 공급 중지 수속은 잠시상 온라인으로 처리는 안 됩니다.
1: 네.
0: 왜냐하면 여기에 또 현장 확인도 하셔야 되고 우리가
1: 네.
0: 그리고 또 신분증집 이런 것도 서류를 또 우리가 또다 확인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온라인으로는 할수 없습니다.
1: 네.
0: 하지만 예를 들어서 손님이 오실 수 없는 상황이라면
1: 아, 네.
0: 우리 회사에 주문하셔서
1: 네.
0: 어떻게 그 위신 우리가 지금 다 이렇게 자위신 하죠.
1: 네, 위챗으로. 네.
0: 위챗으로도 자위신 하셔가지고 집조라든지 신분증이라든지
1: 네.
0: 특수 상황에 따라 맞게 우리가 또 방문은 할수 있습니다.
1: 네.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외국이나 외지에서 돌아올 수 없는 그런 상황이면
0: 왜냐하면
1: 네.
0: 우리가 이 집을 상태를 확인하는 동시에
1: 네.
0: 집주인이 이 상황도 우리가 알아야 된단
1: 아,
0: 말입니다.
1: 그렇죠.
0: 왜냐하면 이 관도에는 물이가 들어가고
1: 네.
0: 집의 재산 안전도
1: 그렇죠.
0: 다 연결되기 때문에
1: 네.
0: 우리는 항상 주민들하고 이그 중단 수속을 하실 때꼭
1: 네.
0: 물어보신다. 집주인인가?
1: 아.
0: 아니면 손님이가 혹시 그냥 거기서 와서 머무는 사람, 주민인가?
1: 네.
0: 꼭 확인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그만큼 책임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1: 네. 그래요. 열 공급을 중지한 후에도 이제 일정한 비용을 납부해야 한다고 방금 말씀 주셨는데요. 이 비용을 납부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그 요금 기준은 또 어떠한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까요?
0: 이 백분제 20에 대해서 납부하는 경우는 우리는 일단 따라서
1: 네.
0: 봤습니다.
1: 그래요.

0: 열 공급을 중지하였다가, 아니, 이제 모든 세대가 열 공급을 중지를 신청할 수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중지 신청 제한 조건은 무엇입니까?
1: 제한 조건이 아까 말하다시피 배관에 물이 들어가서 압력이가 우리가 처음부터 압력 좀 많이 주는 것 아니고 차츰차츰 왜냐하면 모든 설비를 점검해야 되고 그런 상황에서 압력이가 만약에 정상 그 수치에 도달하였을 때는 중지가 제한될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또 체납금이 있는 경우
0: 체납금이 있는 경우.
1: 체납금이 있으면 바로 그 체납금을 모두 납부하시고 그리고 그냥 신청하시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또 어떤 상황은 그 현장에 가보시면 공동주택이 있지 않습니까? 곧 공동주택인 경우에는 이미 배관에 물이가 다 들어가고 어떤 집은 그 팜을 있지 않습니까? 여러 집이가 한개 팜을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새 집이 한개 팜을 쓰고 있는데 중간 집이 보팅을 신청합니다. 그러면 이거는 그 상황에 제한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0: 부합되지가 않죠.
1: 부합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상황은 좋기는 아까 말하다시피 9월 말 전에 우리가 모든 운영위가 실행되기 전에 오셔서 신청하시면 보통은 제한되는 조건은 없을 겁니다.
0: 그래요. 열 공급을 중지했다가 또열 공급을 진행하는 기간에 다시 사용하고 싶을 경우에는 회복이 가능한지 그리고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실까요?
1: 열 공급 기간 중에도 회복 신청이 가능한 경우는 있습니다. 다만 이미 공급이 우리가 한창 진행 중인 시기이기 때문에 아까 말하다시피 제한될 수도 있고, 일단은 현장 점검을 하셔야 됩니다. 아까 말하다시피 파멀이라든가, 그리고 그 미납금이 있는지, 그리고 또 회복하는 신청 가운데서 또 그 자료가 다 있는지 모든 걸다 확인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100분제 100은 회복할 수 있다고는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9월 10월 9월 중 9월 말 전에 회복할 주민들도 9월 말 전에 오시면 좋겠습니다.
0: 그래요. 도중에 열 공급을 회복했을 경우, 열 공급 비용 그 납부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추가 수수료는 또 없습니까?
1: 추가 수수료는 없습니다. 그냥 임시 중단은 100분제 20열 공급 비용을 납부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또 회복하실 때에는 도중에 회복할 경우에는 나머지 100분제 80을 모두 지불하셔야 됩니다. 모두 100분제 80 모두 지불하시면 됩니다. 어떤 주민들은 10월 전으로 이렇게 임시 중단하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2월에 혹은 1월에 오셔서 회복하려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당지 우리 그 문건에 의하면 나머지 100분제 80을 모두 지불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공급 기간이 또 한창 진행 중이기 때문에 우리도 많이 추천은 안 드립니다.
0: 그래요.
1: 안전 문제도 있기 때문에.
0: 이 비용 기준은 뭐 개인주택과 상업용 주택, 두 가지 다 같은 기준입니까?
1: 맞습니다. 모두 100분제 20입니다.
0: 그리고 다시 재사용할 경우에는 나머지
1: 100분제
0: 80을
1: 80을
0: 다 지불을
1: 지불하시면
0: 하시고,
1: 됩니다.
0: 그래요. 열 공급이 시작 초기에, 배관에 물이 새는 등 고장이 우려되는데, 시민들이 자가 점검해야 할 실내 시설 부분은, 어느 곳인지 말씀해 주실까요?
1: 일단은 오래된 수택은 배관이 부식 여부를 또 확인하셔야 됩니다.
0: 부식이 하는
1: 부식이
0: 거죠.
1: 되어 있는지 안 되는지. 왜냐하면 오래된 수택은

0: 보통 우리 그 farmer 있지 않습니까?
1: 네.
0: farmer 상태가 작동되는지 작동 안 되는지 이런 여부도 확인해야 되고, 그리고 초기에는 그리 그 배관 동파라든가 그런 우려가 있으니까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추천하는 거는 지금부터 우리가 시설 계단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배관이 모든 안전을 점검하기 때문에 지금부터 우리가 시험하는 도중이죠. 근데 지금 여름에는 우리 배관에 안에 물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들어갔을 때는 우리가 추천하는 거는 화물을 관비하시라고 합니다. 일단 화물 관비하시고 그러면 그 찌꺼기라든지 내가 집안을 들어 모으게 차단하는 작용도 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가 지금 화물 상태도 확인하는 동시에 화물 상태 화물도 우리가 관비하시고 한 두날 정도 그리고 열고 물이 새는지 누수가 있는지 이런 상태도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1: 그래요. 만약 이제 열공급 시설 수리가 생겼다면 책임은 어떻게 나뉘는지, 또 어떤 부분은 열공급 회사가 책임지고 어떤 부분은 입주자나 물업 회사에서 책임지는지 얘기해 주실까요?
0: 이 구체적인 책임 범위는 우리가 일단 현장 가봐야 됩니다. 입주자는 집안의 배관이랑 방열기, 이런 화물 등 이런 시설을 책임집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있는 그 화물 일이라고 하죠. 보통 우리가 현장에 가봐서 어떤 데는 또 훈호한 집도 있고 훈호 안한 집이 있습니다. 훈호하고 훈호 안한 집을 어떻게 가리느냐? 훈호한 집은 복도에 복도에 우리가 열 공급관도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밖에도 예를 들어서 집안의 뭐 배관이라든가 밸브가 고장났을 때는 우리 기술 지도로 할수 있습니다.
1: 그래요. 이제 열공급 기간 집안이 춥거나 이 온도 편차가 크고 물이 새거나 배관 속
0: 물을 때는 상황 설명을 듣고 우리가 기술 지도를 해줍니다. 그리고 제일 빠른 시간 내에 현장에 도착하여서 그 상황에 맞게 수리도 하고 지금 우리가 지금 한창 지금 시술해야 하는 계단이기 때문에 모든 여기서도 제가 부탁할 일은 지금 딱 시술 계단입니다. 우리 지금. 그렇기 때문에 모든 주민들이 일단 집안에 漏水하거나 하실 때는 일단 화물을 관비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두 번째는 우리 회사에 전화하셔서 어느 구역에 누수가 있다고 그리고 지점을 확실하게 알려주고 그러면 우리가 제일 빠른 시간 내에 그 상황에 맞게 처리, 점검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어젠 금방 이제 열공급할 시간이 다가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열공급 시간이 다가올 때에는 예를 들어서 10월 20일부터 우리가 보통 다 열공급하는 날짜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요몇년 기간을 놓고 보면 우리 그이시 정부의 호소에 따라서 또 우리가 또 앞으로 당겨서 열공급하는 경우였습니다. 요몇 년간은 그러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앞당겨서 열공급하였을 때 그 시간을 또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가까운 거리랑 먼 거리는 왜냐하면 이게 또이 循环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循环 기간이 있기 때문에 급해하지 마시고 그때는 또 기다렸다가 서리 한 두세 날 기다렸다가 서리 그냥 온도가 올라오지 않을 경우 두 번째는 또그 집안에 그 공기 그 배관의 공기를 또 빼셔야 됩니다. 그 우리가 말하면 침실 관도라고

0: 情绪관도도하시고 、
1: 네、
0: 그렇게하셔서온다올라아이오실때는또2500일사에자문하셔서
1: 네
0: 예우리또기술인이또현장에가셔서또、네、 예점검이이루어질수있습니다그렇기때문에열공급초기에는자가점검도필요하십니다
1: 자가점검
0: 예、네、 열공급초기에는
1: 네
0: 예
1: 그래요이제온도가기준에도달못하면네또보상정책도있는걸로알고있는데네어떤정책인지말씀해주실까요
0: 아예이정책은그문건에의하여
1: 네
0: 측정결과가기준온도에도미달하였을때
1: 네
0: 예일부분이그감면은있습니다
1: 네
0: 근데이상황을또보셔야됩니다우리가왜냐하면지금어떤주민들이지금오셔서신청하는분들이많습니다、
1: 네、
0: 작년에는온도가낮고예그러기때문에어떻게감염하시면안되겠는가、
1: 네、
0: 일단우리가감염하는데는또우리도그이유가있어야됩니다
1: 그렇죠
0: 예그러기때문에일단열공급초기에는예왜냐하면이게循环하는계단이니까、
1: 네、
0: 한11월달부터、
1: 네、
0: 예를들어서온도가낮거나예그러시면2500일사이에자문하셔서
1: 네
0: 예온도를측정하시겠다고신청하시면됩니다
1: 아신청하시면되는군요 、
0: 네、 지금문건이하면미달정도는18도입니다
1: 18도
0: 네,
1: 네그래요알겠습니다
0: 하지만또뭐18도까지도、
1: 네、
0: 18도됐다고소리이거우리가그냥그이상뭐그런
1: 네온도에만근거하지않고
0: 네,
1: 네또현장에가서
0: 네,
1: 측정을제대로해야겠죠
0: 네, 네그리고그주민들이요구하는열공급열열에만큼 、
1: 네、
0: 우리가많이복무에노력을하고
1: 네,
0: 네그러기때문에많은 많이많이예우리들도、네、 예자문하죠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1: 네, 네알겠습니다오늘초음체장프로민생열선코너에서는연결시집중열공급그룹유한회사영업중심최련아주임과함께열공급관련정책에대해서이야기나눠봤습니다그래요오늘처음말씀너무감사했습니다
0: 네,
1: 네이시간프로편집의허영실방송담당의조일광이었습니다함께해주신여러분감사합니다

정겹고 맛깔스러운 우리말, 뜻을 정확히 몰랐던 단어의 비밀, 속담에 담긴 지혜, 시대와 함께 변하는 우리말의 모습까지 오늘도 우리말의 깊이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알쏭달쏭 우리말 프로에서 인사드리는 서윤옥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타인을 대할 때 늘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을 갖추고 예의를 지키며 대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높은 지위에 있거나 뛰어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오늘 소개해드릴 단어 넘보다에는 세 가지 의미가 담겨 있는데요. 먼저 넘어보다의 준말로 무언가를 넘겨서 본다는 뜻입니다. 담장 너머로 넘보다, 고개를 들어 넘보다처럼 시야를 가리는 것을 피해 넘겨서 바라볼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또 넘보다에는 업신여기여, 깔보거나 낮추보다라는 뜻이 있는데요. 상대방을 무시하고 얕잡아 보는 행동을 바로 넘보다라고 합니다. 저의 어릴 적 그 친구는 다른 친구들을 넘보고 자기만 잘난 척 했기에 주변 사람들에게 외면을 받았습니다. 아무리 자신이 뛰어나다고 해도 다른 사람을 넘보는 순간 그 사람의 품격은 떨어지게 되죠. 그래서 어르신들도 아무리 잘나도 남을 넘보면 안 되니 깔보다는 뜻뿐만 아니라 넘겨보다, 함부로 짐작하다까지 담고 있는 뜻깊은 우리말입니다. 상대방을 존중하고 섣부르게 판단하지 않으며 함부로 얕보지 않는 마음, 오늘 넘보다라는 단어를 통해 다시 한번 되새겨보는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알쏭달쏭 우리말 프로는 순 우리말의 문을 두드리는 것에서 시작해 이제는 우리말의 푸른 숲속으로 더 깊이 들어갑니다. 평소 흔히 쓰지만 아리송했던 단어의 진짜 얼굴을 마주하고 옛 선조들의 삶의 지혜가 고스란히 담긴 속담과 성구의 풍경을 발견하는 즐거움. 내일 이 시간에도 알쏭달쏭 우리말과 다시 만나요.

0: 뉴스입니다. 먼저 시간 방송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습금평 총서기가 중화인민공화국 창건 77주년 경축 토대회에서 한 중요 연설이 뜨거운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0: 온 나라가 함께 국경절을 경축하고 천안문 광장에서는 국기 개양식이 거행되었습니다.
1: 전국 곳곳에서 국기를 개양하며 아름다운 조국을 축복했습니다.
0: 국경절 연휴 기간 출행 고봉의 교통 부문이 전력을 다해 안전을 보장했습니다.
1: 외국 주재 중국 대사관 사설단이 새 중국 창건 77주년 경축 행사를 열었습니다.
0: 뉴스여 시사 해설과 특집 방송을 보내드립니다.
1: 아래 자세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0: 습금평 총서기는 중화민공화국 창건 77주년 경축 초대회에서 우리가 신심을 다지고 목표를 향해 한 걸음 한 걸음씩 착실하게 나아간다면 성공은 반드시 위대한 중국 공산당, 위대한 중국인민, 위대한 중화민공화국의 것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총서기의 중요한 연설은 사람들의 사기를 진작시켰습니다. 광범위한 간부와 대중들은 한마음 한뜻으로 꾸준히 분투하면서 강국 건설과 민족 붕의 웅대한 정사진을 아름다운 현실로 만들어갈 것이라고 다짐했습니다.

섭강경 정석위는 77년 내 우리 당은 이민을 단합 인솔에 부단히 분발 정진하면서 경제 도약식 발전과 사회 장기적 안정이라는 두 가지 기석을 창조하고 초유사회 전면 건설이라는 첫 번째 분통 목표를 실현했으며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을 전면적으로 건설하는 두 번째 100년 분통 목표를 향해 용감하게 전진하고 있다고 표했습니다. 10월 1일 국경절을 맞아 신조 대지는 화려한 꽃들로 장식되었습니다. 광범위한 간부와 대중들은 세미 주목하는 새 중국의 성과에 무한한 긍지를 느끼고 중국식 현대화의 밝은 전망에 대해 신심으로 가득 찼습니다. 운남성 등총시 정수진 삼가촌 당 총지부속이 리가면은 습금형 정석의 중요 연설을 듣고 큰 고무를 받았다며 세종국 창건 77년 이래 이룩한 찬란한 성과는 눈으로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변방민족촌의 당 총지부 소기로서 저는 이 거대한 변화를 직접 목격했고 대중들의 행복감도 날로 증강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나는 촌 당 조직을 잘 건설하고 촌 집단 경제를 장대시켜 주민들의 소득 증대를 이끌고 행복한 와족촌을 보다 더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정예성 마가하 림업국 반전 림장 당지부 소기 장총은 지난 몇 년 사이 생태 환경이 날로 좋아지는 것을 직접 목격했다며 중화수탑의 물은 점점 맑아지고 림장의 나무도 더 무성해졌으며 생태 보호에 대한 사람들의 신심은 날로 더 커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습금형 정속의 당부를 명심하고 한 걸음 한 걸음씩 착실하게 나아가면서 고운 생태 녹색 기반을 더 튼튼히 다질 것입니다. 신강역을 자치고 구차시 서스탄 가동 구르바그 지역사회 주민 파르자티 쿠르바는 민생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개선할 것이라고 한 습금형 정속의 연설은 우리의 마음속 깊이 와닿았다고 말했습니다. 당의 해민정책의 인솔하의 고향의 모습은 날로 일신되고 집 근처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도 갈수록 많아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조시마냥 굳게 뭉쳐 당의 말을 듣고 당을 따라 나아가며 우리의 두 손으로 더 행복하고 아름다운 생활을 만들어갈 것입니다. 올해는 15척이는 전망계획의 원년입니다. 올해 국경절 연휴에도 많은 사람들은 일터를 지키고 있습니다. 허북성 의창시 장강기술계는 수백 명 건설자들이 시공 일선에서 분주하게 돌아치며 삼엽수원 신통로 건설을 다그치고 있습니다. 기림성 장춘시 생산작업장에서는 설계팀이 고속열차 신차 관련 시험 테스트를 진행하며 기술 난제 해결에 모를 받고 있습니다. 석금형 정석의 중요 연설은 각 업종 각 분의 사람들을 크게 고무시켰습니다. 삼엽순 신통로 건설자 왕성림 씨는 우리가 건설하고 있는 삼엽순 신통로는 15척이는 전망계획의 첫 국가급 중대 상징적 프로젝트로서 현재 선행 굴착구역 공사가 이미 마무리되었고 프로젝트 건설은 새로운 빛 내며 중국식 현대화 추진에 힘을 보탤 것입니다. 새로운 로종은 영광과 꿈으로 가득한 원종길입니다. 광범위한 간부와 대중들은 습금형 정석의 지휘와 습금형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에 과학적 인도가 있다면 존재의 길에서 부딪히는 위험과 도전을 반드시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정석의 중요 연설 정신을 참답게 학습 관찰하고 신심을 굳히며 목표를 따라 중국식 현대화의 화려한 장을 힘써 쏘내려갈 것입니다. 홍군 장정 기념비번 관리처 오류민 부처장은 경제의 급속한 발전과 사회의 장기적 안정이라는 두 가지 기적을 창조할 수 있었던 것은 당의 확고한 지도와 한 세대 또 한 세대 중국인들의 단결 분투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총소기는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실현한 것은 막을 수 없는 추세라고 강조했습니다. 우리는 총소기 당부를 명심하고 홍군 장정 이야기를 생생하게 전하며 더 많은 사람들, 특히는 청소년들이 이 험난한 세월을 료해하고 좋은 일에 힘을 얻어 신시대 장정의 길을 잘 걷도록 인도해야 합니다. 내몽골 자치구 후커트 사량철도 현대종합물류단지 공정사 마력강 씨는 총속의 연설은 사기를 북돋아준다며 지난 몇 년간 중국 유럽 전기 화물 열차가 운송하는 상품 품목이 농부산물, 소형 가전에서 완성차, 대형 기계 등 고부가가치 제품으로 바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0: 우리는 정책 혜택을 충분히 활용해 물류통관 효율을 부단히 높이고 경제가 계속 새롭고 더 좋은 방향으로 발전하도록 힘을 보탤 것입니다. 중관촌 과학기술단지 조양원 관리위원회 리탱림 주임은 우리는 습금형 경제를 핵심으로 하는 당정의 도리에 더 굳게 뭉쳐 새로운 발전 이념을 완전하고 종합하며 전면적으로 건설하고 새로운 발전 구도를 다그쳐 구축할 것이라고 표했습니다. 또한 전략적 신흥 산업과 미래 산업에 집중해 과학기술 금융, 중간 단계 시험, 플랫폼, 성과 전환 등 관건 고리를 잘 포착해 국제과학기술혁신센터 건설에 힘을 보탤 것입니다. 향항 오문 대만 인사들도 습금형 주석의 중요 연설에 큰 고무를 받았다고 표했습니다. 향항특별행정호정부 혁신과학기술공업국 장만리 부국장은 습금형 주석의 중요 연설은 차원이 높고 사기를 북돋아 준다고 말했습니다. 향항 각계는 반드시 기회를 다잡고 새 국면을 개척하며 한나라 두 가지 제도의 제도적 우세하에 내외를 잇는 교량 역할을 충분히 발휘해 대한 교류와 협력을 심화하고 대만 독립 분열 세력을 단호히 타격하며 외부 세력의 간섭에 반대하고 양안의 평화 발전을 전력으로 수호할 것을 강조했다며 교육 종사자로서 청소년 교류로부터 시작해 량한 청년들이 각자의 장점을 발휘해 민족풍의 힘을 보태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1: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을 전면적으로 건설하고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이라는 원대한 목표를 향해 용감하게 전진하는 새로정에서 10월 1일 우리는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77주년을 맞이했습니다. 북경 천안문 광장에서는 성대한 국기 개항식이 거행되고 각계 인사들이 현장에서 관람하며 함께 조국의 번영과 강성, 인민의 행복과 안녕을 기원했습니다.
0: 10월 1일 도시에서 농촌, 고원에서 섬에 이르기까지 곳곳에서 오송 붉은 길을 개항하며 위대한 조국을 함께 축복했습니다. 이를 조국의 동쪽 끝인 흥룡강성 무원시에서 오송 붉은기가 첫 아침 햇살을 맞으며 서서히 개항되었습니다. 해남 삼사시의 여러 섬과 암초에서도 웅장한 국가가 상공에 울려 퍼졌습니다. 신강 홍기라포에서는 국기가 해발 5,100여 미터의 파미르 고원에서 바람에 나부꼈습니다. 소장라싸, 산서태원, 내몽골 후코트, 사천성도, 성소 서안 등지에서도 장엄한 국기 개항식이 고행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개항식을 참관하고 국가를 부르며 새중국 탄생 77주년을 경축했습니다. 소장라싸시 시민 바이마 조가는 국기가 천천히 올라가는 모습을 보며 매우 감격스러웠다고 말했습니다. 그동안 우리 주변에서 일어난 실질적인 변화를 실감하게 되었고 대중들의 삶은 날로 풍요로워지고 있습니다. 조국의 번영과 강성을 기원하며 우리 고향이 점점 더 번창하기를 바랍니다. 올해는 중국 공산당 창당 105주년 홍군 장정 승리 9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절강성 강시 남호혁명기념관 강서소금 북건룡암 등지에서는 사람들이 저마다 혁명기념지를 찾아 손에 든 국기를 흔들며 조국에 대한 축복을 장엄한 의식 속에 담았습니다. 강서소금의 시민 종연님 씨는 수많은 혁명 선배와 선절들이 피와 목숨으로 오늘날의 평화로운 강산을 지켜냈다며 우리는 오늘날의 행복한 삶을 더욱 소중히 여기고 새 시대 장정의 길을 힘차게 걸어나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를 황해 전초기진 강서송 려눈항의 계산도에서는 섬을 지키는 민병들이 시대의 모범 왕사화와 함께 바다 바람을 맞으며 국기를 개항했습니다. 1986년부터 왕계제, 왕사화 부부는 섬을 삶의 토선으로 삼아 32년 동안 국권이 자리를 지키며 나라를 수호했습니다. 오늘날 한 패 또 한 패 젊은이들이 이곳에 와서 바통을 이어받아 애국과 헌신의 섬 지키기 정신을 계승하고 있습니다. 계산도 민병초소의 민병 손오품 씨는 왕계제, 왕사화 부부가 32년간 지켜온 이 섬을 이제 우리가 맡아 지켜가게 되었다며 조국과 인민은 안심해도 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계산도를 잘 지키고 오송 붉은기가 이곳에서 언제나 높이 휘날리도록 할 것입니다. 행복한 삶을 노래하며 사람들은 위대한 시대에서 힘찬 발걸음을 내딛고 있습니다. 이를 오송 붉은기가 광동 향항 오문 광역도시권의 핵심 중추 프로젝트인 사자양 동로 건설 현장

0: 쏘시 날렸습니다. 3천여 명 건설자들은 명절에도 일터를 지키며 프로젝트 시공에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지갑이 점점 도둑해지고 삶이 날로 더 보람지게 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1: 9월 1일 0시부터 7성 이하 승용차의 고속도로 통료가 면제되면서 전국 고속도로 교통량이 크게 늘었고 각지의 고속도로 휴게소와 요금소 등은 연결로 차로 수를 늘려 통행 능력을 높이고 있습니다. 전국 철도는 10월 1일 연휴수로 2,480만 명의 여객을 수송할 것으로 예상되며 열차 2,324편을 증편할 계획입니다. 북경 상해, 북경 광주, 북경 할빈 등 주요 간선에서는 야간 고속열차 운행을 이어가고 성도, 상해, 광주 등지의 고속철도역은 야간 운영 모식을 가동했습니다. 10월 1일 전국 수상 여객 운송량은 연인수로 134만 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0: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빠른 편입니다. 각지 각 부문은 가을 수확 작업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조치를 강구하고 있으며 한 톨의 알곡이라도 낭비 없이 입고 되도록 보상하고 있습니다. 산동성 대한 비송시에서는 63만 모 여름 옥수수가 현재 집중 수확기에 들어갔습니다. 비성시 호툰진 장점촌의 옥수수 밭에서는 북두 정밀 내비게이션 시스템을 장착한 줄기와 이삭 동시수확 옥수수 수확기가 전력으로 수확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농기계수 염광영씨는 기존 기종에 비교할 때 이 기계의 수확 손실률은 안정적으로 1.5% 이하로 요지된다고 소개했습니다. 예전에는 옥수수를 수확하려면 먼저 이삭을 따고 다시 줄기를 처리해야 하며 두 번 일을 해야 했고 시간과 힘이 많이 들었습니다. 이제 이 수확기를 사용하면서 한 번씩 지나갈 때마다 전체 효율이 50% 향상되고 있습니다. 올해 갈 수확 기간 비송인 농기계 부문을 현장에 파견하여 농기계 장비 고장, 논밭 화재 안전 등 각종 위험 요소를 전면적으로 점검.
1: 부인급 결승 1회 치러진 경기에서 중국의 온재성 류첨소가 앞선 경기들에서 뒤쳐져 있던 상황을 뒤집고 해당 종목의 1연승에 성공했습니다. 간호 슬라름 종목에서도 중국이 금메달을 하나 더 보탰습니다. 남자 싱글 간호 결승에서 장지성이 98초 09로 코스를 완주하며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스포츠 클라이밍에서는 10월 1일 금메달 2개가 나왔습니다. 여자 볼더링 결승에서 장열동은 앞선 3개 루트를 모두 한꺼번에 완등했으며 3번 루트를 한꺼번에 완등한 유일한 선수이기도 했습니다. 4번 루트에서도 역시 한꺼번에 득점 지점에 도달한 그녀는 최종 85점으로 정상에 올랐습니다. 스포츠 클라이밍 남자 스피드 4트랙 경기에서 저수경이 준결승과 결승에 잇따라서 부정 출발에 방해를 받았지만 침착함을 유지하면서 뛰어난 기량을 발휘해 최종 4초 71로 우승했습니다. 테니스 종목에서 여자 단식 준결승전이 마무리됐습니다. 장수가 카자흐스탄의 푸틴 체바를 2대0으로 꺾고 왕희후는 1번 시드인 필리핀의 이알라를 2대1로 역전했습니다. 이로써 중국은 아시안게임 테니스 여자 단식 6연승을 조기 확정했으며 로스앤젤레스 올림픽 출전권 한 장도 거머쥐었습니다.
0: 연일 외국 주재 중국 대사관 사절단이 국경절 초대회 등 활동을 개최하면서 중외 각계 인사들이 다 함께 새 중국 창건 77주년을 경축했습니다. 레빈들은 중국이 이룩한 위대한 발전 성과를 높이 평가하면서 중국과의 협력을 심화하기를 바란다고 표했습니다. 미국 주재 중국 대사관은 9월 30일 초대회를 열어 중국 윙그리아 수교 77주년을 경축했습니다. 말레이시아, 감보자, 사우디아라비아, 세네갈, 뉴니지, 스웨덴, 볼스카 등에 주재한 중국 대사관도 연일 초대회 등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중국 인사들은 신선협력에 대해 논의하며 호혜 상생과 공동 발전을 기대했습니다. 이상 보도를 마칩니다. 이 시간 담당이 김정익 강설하였습니다.

열어놓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중국이민대학 경제학원 왕효성 교수는 각종 외부적인 충격과 내부적인 어려움의 측면에서도 중국 결책층은 정세를 잘 파악해 더 적극적이고 힘 있는 거시적 정책을 실시하고 지속적으로 개혁 확대와 고수준 대외 개방을 심화했으며 중국 각계는 과학기술 혁신에 의거해 분발 진취하고 착실하게 고품질 발전을 추진하고 있다고 표했습니다. 게다가 중국 경제는 기초가 안정적이고 우세가 많으며 강인성이 강하고 잠재력이 크기에 경제가 위험 부담을 이겨내고 안정적으로 나아가는 데 튼튼한 버팀목이 되고 있습니다. 성적표를 분석해보면 중국 경제는 안정, 신생, 강인성이라는 세 가지 선명한 특징을 띠고 있습니다. 첫째, 경제 기반이 안정적입니다.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경제체로서 중국은 가장 광범위한 기동 공간과 위험 부담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 중국의 일부 지역에서 극단적인 날씨와 자연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하지만 경제는 여전히 안정적인 발전세를 유지했습니다. 올 1월부터 7월까지 기간 규모 이상 공업의 부가가치는 동기 대비 5.3% 성장했고 장비 제조업의 부가가치는 9.7% 성장했으며 첨단기술 제조업의 부가가치는 13.8% 성장하면서 공업 기반이 더 튼튼해졌습니다. 사회 소비 상품과 서비스 소매 총액은 동기 대비 2.6% 성장했는데 그중 서비스 소매액은 상품 소매액보다 3.9%포인트 빠른 5.0% 성장했습니다. 이는 서비스 소비가 소비 확대의 주요 엔진으로 거듭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와 동시에 1월부터 7월까지 기간 소비자 물가는 동기 대비 소폭 상승하고 인민币 환율도 안정적으로 상승했으며 외환 보유액은 3조 4천억 달러 이상을 유지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중국 경제의 기반이 튼튼하고 자신감이 충분하다는 것을 입증합니다.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소비시장으로서 중국의 안정적인 경제 운행은 외국 기업의 안정적인 발전 기대를 가져다 줍니다. 네슬레 종합권 리 사장이자 최고 경영자인 마켓은 회사는 중국 소비자의 수요에 맞춰 제품 혁신을 진행하고 있으며 2020년 이래 중국에 대한 투자를 60억 원 이상 새로 추가했고 중국에서 판매하는 제품 중 90% 이상이 현지 생산을 실현하면서 중국 시장에 깊이 용납했다고 표했습니다. 신에너지 자동차의 로적 판매량은 전반 판매량의 50%를 초과하고 첨단 기술 산업에 대한 투자는 5% 증가했습니다. 상술한 일련의 데이터는 중국 제조업이 산업사슬, 가치사슬의 중고급으로 다그쳐 전환되면서 신동력의 경제발전 지탱 역할이 날로 강화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강력한 혁신 활력은 중국에 대한 더 많은 외자 유치를 이끌고 있습니다. 글로벌 정결 서비스 제조업체인 독일 가츠의 관련 책임자는 회사가 3천만 원을 투자해 건설한 강소 상숙 3기 공장이 최근 정식으로 가동을 시작했다고 소개했습니다. 앞으로도 회사는 지속적으로 현지화 혁신과 생산 배치를 추진하고 중국 시장의 활력을 바탕으로 글로벌 정결 산업의 전환과 승격에 조력할 것입니다. 이 밖에도 중국 경제의 강인성이 외계에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대외무역을 예로 들면 외부 환경의 불확실성 증가와 보호주의 고조 등 도전에 직면해서도 1월부터 7월까지 기간 중국의 상품 수출입 총액은 동기 대비 17.3% 증가하면서 강력한 강인성을 보여주었고 세계의 소중한 확실성을 주입했습니다. 특히 1월부터 7월까지 기간 중국의 수입은 수출보다 8%포인트 높은 22% 증가했는데 이는 중국이 글로벌 슈퍼 구매사이자 초대형 판매사라는 점을 다시 한번 입증했습니다. 올 들어 벨라루시, 독일 등 나라에서 중국으로 수출 행사가 열리면서 중국이 국제 경제 무역의 호혜 협력 공간을 부단히 넓혀주고 무역의 균형 발전을 촉진하고 있음을 보여줬습니다. 당면 국제 정신은 복잡하고 준엄하며 내수 부족 문제가 두드러지게 나타나면서 경제 발전은 여전히 많은 위험 부담과 도전에 직면했습니다. 하지만 1월부터 7월까지 기간의 경제 운영 상황을 보면 중국 경제의 안정적인 기본 기조는 변치 않았습니다. 새로운 동력 에너지의 발전과 장대, 개혁 개방 확대 심화, 거시 정책의 효과 발휘와 극

0: 20대 활달아 중국은 경제가 새로운 동력 요소, 기술 혁신, 고도 조정, 효율 격상을 통해 고품질 발전을 도모하도록 추진하고 15차 5년 전망 계획의 량완 시작을 힘써 실현할 것입니다. 이는 또 세계 경제에 더 많은 중국의 기회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나이지리아 태양지 롬평처럼 앞으로 중국 기회.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내외 저점 문제와 주요한 사건 사변에 대한 보도와 론평을 전해드리는 중앙방송 전국 심층 보도 시간입니다. 저는 오늘 프로 진행을 맡은 주얼단입니다. 오늘 학습 시간 권에서는 습금평 국정 운영론함 제4권의 내용을 보내드리고 특집 방송 중화민족 공동체를 구축하고 새 로정에서 분발하자 권에서는 가장
2: 도 방식 树立梦想从学习开始，让勤奋学习成为青年远航的动力，让增长本领成为青年青春搏击的能量。
3: 배움의 길에서 전진하고
4: 배움의 전당에서 진보하는 학습 시간.
5: 오늘 이 시간에는 당 100년 분투의 중대한 성과와 역사적 경험에 대한 중공주왕의 결의에 관한 설명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시간입니다. 1981년에 열린 당주왕 제11기 제6차 전원회의에서는 건국 이래 당의 약간의 역사 문제에 대한 결의를 통과해 신중국 창건 이전의 당의 역사를 회고하고 사회주의 혁명과 건설에서 얻은 역사적 경험을 총화하고 일부 중대한 사건과 중요한 인물에 대한 평가를 진행했으며 특히 모택동 동지와 모택동 사상을 정확히 평가하고 시비를 똑똑히 가르고 좌적인 그릇된 관점과 우적인 그릇된 관점을 시정하고 전당을 사상적으로 통일시킴으로써 당이 특히 지난 40여 년간의 개혁개방을 통해서 얻은 중대한 성과와 역사적 경험을 전면적으로 총화하는 것은 객관적인 필요성뿐만 아니라 주관적인 여건도 갖추어져 있습니다. 당주왕은 다음과 같이 인정합니다. 당 창건 100주년이라는 중요한 역사적 시점, 그리고 당과 인민이 첫 번째 100년 분투 목표를 성과적으로 달성한 후 초요사회를 전면적으로 실현하고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을 전면적으로 실현하는 두 번째 100년 분투 목표를 향해 매진하는 중대한 역사적 고비에 해야 할 문제들이 많습니다. 총적으로 말하면 역사를 총화하고 법칙을 파악하고 신념을 확고히 하고 앞날을 열어나갈 때 대한 요구에 따라 당이 걸어온 빛나는 노정을 잘 총화하고 당이 인민을 단합 인솔에 이룩한 빛나는 성과를 잘 총화하며 당이 혁명과 건설과 개혁을 추진해 오면서 쌓은 소중한 경험을 잘 총화하고 18차 당대회 이래 당과 국가가 분발 매진해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형성한 리론과 실천을 잘 총화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당이 지난 100년간 인민을 영도해 혁명과 건설과 개혁을 진행해온 과정을 깊이 연구하며 당이 승리를 거듭해온 위대한 역사적 행정과 국가와 민족을 위해 이루어낸 위대한 역사적 공적을 전면적으로 총화해야 하며 당이 지난 100년간 시종 막수주의의 기본 원리를 중국의 구체적인 실정과 결부시키고 우수한 중화 전통 문화와 결부시키면서 막수주의의 중국화를 끊임없이 추진해온 과정을 깊이 연구해 신시대 당의 혁신 이론에 대한 리해와 파악을 심화해야 하며 당이 지난 100년간 끊임없이 당의 단결을 수호하고 당주왕의 권위와 집권적 통일 용도를 수호해온 과정을 깊이 연구해 당의 정치건설 강화라는 막수주의 정당의 이 선명한 특징과 정치적 우위를 깊이 터득해야 하며 당이 지난 100년간 중국 인민을 위해 행복을 도모하고 중화민족을 위해 부흥을 도모해온 과정을 깊이 연구해

0: 인민과 생사고락을 함께 하는 혈연적 연계를 깊이 인식하고 인민을 위해 행복을 더 잘 도모하고 인민의 의거에 역사적 위협을 창조해야 하며 당이 지난 100년간 자체 건설을 강화하고 자기 혁명을 추진해온 과정을 깊이 연구해 당을 전면적으로 엄하게 다스리는 것을 영원한 과제로 삼는 의지와 신념을 굳히고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를 견지하고 발전시키는 역사적 행정에서 당이 시종 굳건한 영도적 핵심이 되도록 확보해야 하며 역사 발전의 법칙과 대세를 깊이 연구해 신시대 새 장정의 길에서 시종 당과 국가 사업 발전에 역사적 능동성을 장악하고 기성의 분투 목표에 따라 기세 더 높이 미래를 향해 매진하는 용기와 힘을 북돋워야 합니다.
1: 노래 한 곡 들으시겠습니다.

0: 이어 특집방송 중화민족 공동체를 구축하고 새 로정에서 분발하자 권해입니다.
1: 중화민족 공동체를 구축하고 새 로정에서 분발하자.
0: 오늘은 가장 더운 지역에서 랭수성 오류를 길러낸 신강의 경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강 돌판 분지는 중국에서 가장 더운 고장으로 불리웁니다. 뜨겁게 달궈진 대지에서는 만리장성과 경황대운하와 함께 중국 고대 3대 공동으로 꼽히는 가레즈가 천년 동안 조용히 흐르면서 곳곳에 오아시스를 만들어냈습니다. 과거 돌판은 과일과 멜론 재배로 유명했지만 수산 양식은 거의 전무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가레즈를 통해 흘러나오는 천산의 빙천 융해 덕분에 랭수성 오류 산업이 한창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혹서 지방에서 랭수성 오류를 키워낸 비밀을 찾기 위해 취재진 일행은 포도구에서 출발해 차로 신강 화주 가레즈 어업위안 회사의 양식장으로 향했습니다. 고비사막 깊숙한 곳에 들어서서 차에서 내리자 뜨거운 열기가 몰려왔지만 멀지 않은 곳에 있는 맑고 차가운 물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원형의 양식 수조 안에는 무지개 송어가 자유롭게 헤엄치고 있었습니다. 신강 화주 가레즈 어업위안 회사 책임자 왕은풍은 지하수로가 햇빛을 차단해 증발을 막기 때문에 수치는 사계절 일정한 온도를 유지할 수 있고 게다가 산소가 풍부하고 깨끗하며 또한 외부에서 유래되는 병원체가 없어 무지개를 늘리지 않았습니다. 또한 양식 배출수는 다단계 침전, 료과 정화를 거쳐 기준을 충족시킨 뒤 인근 포도원과 과수원, 농작물 재배지에 사용되어 수자원이 다중 대용을 실현했습니다. 신강화주 가레즈 어업위안 회사의 수속 기술 전문가인 강흠은 전통적인 지표수 양식 모델은 거의 반년 가까운 정기를 겪어야 하기에 무지개 송어의 성장이 느리지만 돌판에서는 가레즈 물이 사계절 항온을 유지한다고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육상 시스템과 고효율 디지털 환경 관리 기술을 통해 수소 이온 농도 지수와 암모니아성 질소, 용존 산소 등 핵심 지표를 정밀하게 제어할 수 있어 생산량이 전통 방식에 비해 8배에서 10배 향상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산업이 흥해야 부유해질 수 있습니다. 이 회사는 특색 랭수성 어업을 바탕으로 현지 여러 민족 주민을 고용해 일자리를 제공하고 링근 수산물 가공, 골드텐 물류 등 연관 산업의 발전을 견인했으며 농목민의 안정적인 소득 증대 경로를 지속적으로 넓혀 디지털화 지능으로 농민 부흥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왕은풍은 합작사 방식을 통해 양식 기술 실습 교육을 상시적으로 전개하고 현지 수산 전문 인재들을 양성함으로써 현지 주민들이 모두 랭수성 오류를 양식하도록 이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현재 시장 수요량이 여전히 큰데 기업 단독으로는 거대한 시장 수요를 감당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제 고비 사막 사이로 련이은 양식지가 펼쳐지고 지어 육성으로부터 성우 양식, 현대화 가공 작업장에 이르기까지 완전한 랭수성 오류 산업 사슬이 형성되었습니다.

0: 초록색의 깃발이 갑판에서 손을 흔드는 사람들의 모습과 어우러졌습니다. 중국 해군 길상 방조호 의료선이 사하라 사막과 대서양이 맞닿은 이곳에 도착해 화학사명 2026 임무의 첫 번째 의료봉사를 시작했습니다. 의료봉사 첫날, 길상 방조호는 첫 신생아를 맞이했고 의료진은 그를 다정하게 길상아기라고 불렀습니다. 아이의 어머니 아이샤타는 그전까지 현지에서 산정검사를 받아왔습니다. 출산이 림박했을 때 의사는 태아가 둔이로 있어 분만 위험이 있다고 판단하여 항구에 정박한 중국 의료선에서 진료받을 것을 건의했습니다. 배에 오른 뒤 중국 측 의사는 추가 검사에서 아이샤타가 임신성 고혈압도 앓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제왕절개를 권했습니다. 의사의 위험부담 설명을 듣고 가족과 상의한 뒤 그녀는 수술에 동의했습니다. 이어 길상방조호의 이번 임무 첫 수술이 진행되었고 아이샤타는 약 3.4kg의 남자아이를 출산했습니다. 산모와 아이 모두 건강하고 아기의 건강 상태도 양호합니다. 통역이 전한 이 말을 듣고 아이샤타는 고맙습니다. 라는 말을 거듭 반복했습니다. 그 후 병원선에 간호부 서련 주임이 아기를 병실로 안고 들어갔고 의료진은 다시 세심한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해상병원의 의무주임인 축강은 일찍 2024년에 평화방조호 병원선을 따라 모리타니에 온 적이 있고 2년 후인 오늘 또다시 길상방조호를 따라 이곳으로 왔습니다. 진료과와 진료실 설치로부터 진료 접수를 배치하기까지 그리고 의무진 사이의 조율까지 축강 주임은 천상의 의료 업무를 하나하나 기자에게 자상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지난 임무 때부터 축강 주임은 일기를 쓰는 습관을 키웠습니다. 그는 이곳 날씨는 매우 덥고 사람들은 매우 열정적이지만 그가 더 신경 쓰이는 것은 의료 지원에 대한 현지 주민들의 절박한 수요였다고 말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다시 임무에 참여한 사람은 또 소독 공급 업무를 담당한 맹요해가 있습니다. 2년 전 평화방조호를 따라 임무를 수행했을 때 소개로 온 환자 여러 명을 치료한다고 말했습니다. 중의과 의사 황념 앞에서 환자 무바라크는 문진에 답하면서 손으로 뒷목과 어깨를 두드려 불편한 부위를 가리켰습니다. 부항 치료가 끝난 뒤 어깨에는 둥근 부항 자국이 남았습니다. 그는 손을 뻗어 만지면서 이 자국은 언제쯤 사라지는가? 고 물었습니다. 이는 정상적인 현상으로서 며칠 뒤면 곧 사라진다는 말을 듣자 무바라크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이고 목을 한번 돌리면서 어깨가 확실히 한결 가벼워졌다고 말했습니다. 황념 의사는 많은 현지 환자들이 이전에 부항 치료나 침수를 한 번도 접해본 적이 없지만 진료 과정에서 망설임이나 경계심을 보이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중국 의사들에 대한 현지 환자들의 신뢰는 중국의 대아프리카 의료대가 60여 년간 깊이 뿌리내린 데서 비롯됩니다. 제36진 모리타니 지원 중국 의료팀은 현재 현지에 주둔하고 있습니다. 이번 입항기간 의료팀은 길상 방조호와 안과, 정형외과 등 여러 진료과에서 합동 진료를 펼쳤습니다. 의료대장 왕우는 현지에 뿌리내린 의료대의 림상 경험과 병원선의 첨단 전문가 팀이 결합되어 양측의 빈틈없는 협력이 진료를 더욱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만들었다고 밝혔습니다. 먼 항해에 나선 100의 천사들은 나중에는 출발해 귀국하겠지만 모리타니에 상주하는 중국 의사들은 여전히 이곳을 지킬 것입니다. 드넓은 대양을 항행하는 방주든 사막 변두리의 주둔지에서든 100의 천사들은 이 땅에 사라지지 않을 건강과 길상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1: 나는 한 방울의 물입니다.
2: 나도 한 방울의 물입니다.
1: 나는 맑은 시냇가에서 왔습니다.
2: 나는 깨끗한 저수지에서 왔습니다.
1: 꽃밭에서 나는 꽃들의 아름다움을 책임집니다.
2: 수도꼭지를 제대로 닫지 않아 나는 하수도로 향합니다.
1: 나는 강과 하천에 흘러들어 농토를 관계합니다.
2: 먹물처럼 검게 오염된 나는 악취를 풍깁니다.
1: 물 자원을 아껴 물 한 방울의 가치를 발휘합시다.
3: 노래 한 곡 들으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성보도였습니다. 이 시간 프로편성과 진행의 절단이었습니다. 저희 방송의 기타 내용을 또 들으시려면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

단거리 달리기에서 중요한 건 무조건 스피드. 네, 장거리라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처음부터 무리하지 않기, 중간중간 속도 조절해주기, 마지막까지 나만의 페이스를 유지하는 게 롱런의 비결입니다. 네, 삶의 트랙 위를 달리다 보면 조바심 날 때가 있죠. 네, 저만치 앞질러가는 이들의 모습에 좌절하기도 하는데요. 결승점은 모두 다르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템포를 조금 늦추고 여유를 가져보는 오후입니다. 오늘도 조피디와 함께한 데이트 지금 바로 떠날까요?

조 PD의 팬 데이트 오늘 방송의 문을 열었습니다. 오프닝 곡은요, Paris in the Rain 이 노래로 시작했고요. 네,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는

조피디 FM 데이트. 네, 오늘은 마음의 소리 코너와 드릴게요. 저희 공식 계정 FM88ZHOPD 그리고 제 윗 K미챗 조일광 한어병은 그대로 추가하시고 보내주셔도 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오늘도 기대하고 있고요. 네,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네, 마음의 소리 코너 오늘의 첫 번째 참여 문자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여기 안녕하세요. 저의 친구는 이상하게 가을 타면

네, 여기 다음 문자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친구는 가을만 되면 여행을 갑니다. 혼자서 여행 갔다 오고.

네, 이어서 다음 참여 문자입니다. 안녕하세요, 피디님. 가을 탄다고 하니까 전 남친이 생각나네요. 이상하게 가을만 되면 그렇게 예민해지더라고요. 하고 보내주셨습니다. 네, 그래요. 가을 하면 또 남자의 계절이라는 말이 있듯이 이상하게 남성분들이 가을 타는 경우가 좀더 많았던 것 같긴 합니다. 그래요. 네, 물론 지금 생각하면 다 지나간 일이겠지만 갑자기 또 주제를 듣고 떠올랐나 본데요. 그래요. 또 하루하루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라겠고요. 참여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하세요. 제 친구한테서 들은 얘기인데요. 본인 스스로는 가을 타는 걸 이겨내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일에 평소보다 더 집중을 하는 거라고 하네요. 그러면 아무 생각도 안 나서 가을이 훌쩍 지나간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하고 보내주셨네요. 그래요. 바삐 또 일을 하다 보면 네, 하루하루 시간이 더 빨리 지나가고 또 당연히 퇴근 후에도 몸도 또 지치고 하다 보면 네, 또 다른 생각할 여유 없이 충분한 휴식만 취하게 될것 같고 참 나름대로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요. 참여 감사하고요. 또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또 여러분들과 함께한 사이에 벌써 마무리할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그래요. 오늘도 다양한 문자 참여해주신 분들 너무 감사하고요. 또 오늘 하루 네, 의미 있게 잘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꼭 웃으세요.

안녕하십니까? 행복을 열어가는 정선아의 해피라디오에서 인사드립니다. 살다 보면 누구나 마음이 지칠 때가 있을 겁니다. 네, 별 큰일은 없는데 괜스레 좀 기분이 언짢고 이러다 보면 마음이 지칠 때도 있는데요. 마음이 지칠 때는 이 네 가지를 떠올려 보라고 합니다. 첫 번째는 기대를 내려놓으세요. 왜 저래 보다는 그럴 수도 있지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옳고 그름을 내려놓으라고 합니다. 세상엔 각자의 방식이 있습니다. 내가 맞다는 생각이 관계를 힘들게 만든다고 합니다. 정말 명언이죠. 그리고 받아들이는 연습을 해보세요. 흔들릴수록 가만히 그냥 그렇게 흐르게 둬보세요. 마지막으로 나를 몰아붙이지 말라고 합니다. 오늘도 잘 살고 있는 지금의 나를 인정해 주세요. 마음이 지쳐 있을 때 여러분들의 마음에 조용한 쉼터가 생길 겁니다.

인생을 살수록 공감 가는 글들이 있습니다. 입에는 말을 많이 담지 말고 가슴에는 근심을 많이 담지 말 것이며 위에는 음식을 많이 담지 말거라. 소란한 마음엔 고요가 필요하고 무거운 하루엔 여백이 필요한 법입니다. 드러내는 삶은 결국 나를 지키는 방식이 된다고 하는데요. 우리 여러분들도 가끔은 정말 하고 싶은 말들이 많을 겁니다. 그럴수록 말을 많이 담지 말라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늘 많이 하는 말이죠. 부질없는 걱정을 하지 말거라. 우리가 하는 100% 걱정 중에서 4% 말이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관계가 있는 걱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부질없는 걱정으로 나는 왜 이렇지, 왜 이렇게 살까 하는 생각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오늘 하루도 마음이 조금 무겁겠지만 무거운 분들은 내 마음을 비워내고 마음의 여백을 가져보세요.

0: 상처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노력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날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주 꾸짖는 말보다는 토닥이는 말을 자주 해보세요. 마음이 한결 편안해지고 상대를 보는 눈길이 한결 더 부드러워질 겁니다. 네, 이번 순서는 소품 돼지약 보내드리겠습니다. 즐거운 시간 되세요.
1: 이제부터 조금만 살 좀 제가 또 다 받게 돼요.
2: 여기 얼마 심이기는지 봐도
3: 야야 뭐 어때나 야 돼지요 고기 야 이거
2: 뭐였어요? 병살에 되는 게인데 깨면 여러 편 전에다
3: 야야 그만 소리도 몇 대충 기름 있구만.
2: 아이 그래요.
3: 아니 야 학교 때부터 하루 똑같은데.
2: 해보이.
3: 네.
2: 해도 우리 천에서 농수 저런 빼치고 세월 많이 숲에 있는 천막이 어디 있어요? 저것 때가 다 봐도
3: 야, 이 아줌마 정말 막 분노를 들이 맞을 자세야 돼. 어, 아줌마!
2: 야
3: 수희한테 다 대왔음
2: 아이디어
3: 야, 이 아줌마 큰일 진짜 그랬네. 아이 사도 사람한테 배워 보이고 약 가져간데 수희한테도 아이병 암약이라 가져왔잖아.
2: 아이
3: 나 잠깐 물어봅시다. 잠깐 물어봅시다.
2: 아이 안 돼요.
3: 그다 뭐 어때 그래.
2: 우리 돼지대요.
3: 네.
2: 그동안 이틀째 똥물을 쌀쌀 싸던 게요.
3: 네.
2: 오늘은 그저 맨 팍 버리고 늘어져.
3: 아, 옳소. 예, 예, 똥물 싸게, 똥물 싸게 물려. 옳소. 똥물 싸게, 옳소. 가보세요, 가보.
2: 그랬거나 이게 돼지 똥물 싸게 물려. 그러면 되겠어요. 근데 어째 이게 한쪽 꼬리는 채굴 짱게 더서 말로 그렇게 기우.

0: 지난그최첨무슨가짜장이세야뭔발사무슨게그렇다고뭐팔아먹으시고뭐가서가서가서뭐팔아
1: 뭐아이저로저그래도야지금이시대절조를따르다며이런과학기술저작이나많이봐야한다
0: 자거다칩서니같은처음한분이잖아무슨아이호이나전보라일찍감치고분섹시나가다다가나가면그만해서불끼지듯이긴게
1: 아이거기아무것도등재없는게무슨큰일이야나
0: 도웃기지마소지금대학교수네아빠들은만나부시실해주기도우리처럼이렇게돼지고기탄생할지차가지도못써내논리서무슨말따위뽀야뽀야하정도지가아이고정말이구만
1: 정말이럴뻔했었어야
0: 대학이라못갈바야뭐라겠습니까그래이렇게일찍앞지나와잔돌이피나보는게상습지
1: 아이그럼저는그연애편지도못쓰겠구만
0: 무슨소리야연애편지가쓰면찔나구만
1: 에이난뭡니까
0: 아정말구만야이리들
1: 나
0: 또
1: 야그네나당첨이야아사랑하는애다띠
0: 오늘에도그립고그리운그대모습꽃보다도어렵군내사랑그대여이야아이런말나빼겠지뭐그거온동네청각들이거든어기장가면서막그꼴보까먹지그만하겠다어렵죠어렵다나
1: 아이그런데야아그래한일에서돼지고기만팔다죽겠어
0: 아이고
1: 그래도야세월을따라가며살자며최선급정도가야지아그래야돈벌이그몸수도많이들지
0: 도대체없어네그전에민대여자들할때는
1: 야
0: 나를따르는세가들이크게없던게
1: 야
0: 돼지고기장사람이동해나좀보는것같으라니까내앞에서막흐물대는세가들이지옥이들이깨미띠같으구만아이아연장질하면서어째아돈이안못벌겠어연장질하면서돈번다고겜도
1: 그러자이거
0: 웃기지마소내장애는1년360원축제고상하고연말에360원밖에못샀구만한달에이렇지밖에못벌었구만정말이구만아이고정말
1: 그런데저로그래도야젊어서그런그한글자읽는게야돈이름보기보다낫다
2: 어째 내게다농촌사회주의사상교육하자고이래겜
1: 아이나그런게아니오
0: 갑자갑자그래시끄럽시끄럽몰라갑자
1: 아이거정말 자그럼야이렇게내이참이야소로한테선물하지자봤어보라니까그치
2: 열매
1: 돈무슨
0: 여보세요야정말내아무리캘팔라다니는데무슨기만집사람한테서돈을받겠어
1: 됐어아이고우리진세를아고말했어
0: 아이열한테쟤쟤쟤야열한테여보세요
3: 아깨미라고있어저녁에우리집은순대잡수로
1: 아이감사
3: 하그냥두루돌아다니면좀덜덜할때나말할게있고기다리겠어그만
1: 야야야그럼야야야그럼내가저안말해갖고먼저캐그라
3: 예그래도예수고하셨어그래예
0: 저요
3: 네야정말정신잘못했잖아쟤
4: 내정신잘못했어우리집으로가죠우리집으로가죠
0: 아야정말쟤는왜누가대낮에서자꾸달려가지고못해가야우리정신으로가죠못살지지금기분이좋
1: 아이괜찮았으면좋겠다지금아이무슨일이야
4: 아우진애미야
1: 전진짜전체얘기랍서
4: 저도깨비때문에우리돼지다죽어죽어아이참
1: 무슨일이야전체얘기랍서
4: 진짜저어딜가
3: 아기참어딜가겠습니
4: 까내돼지깜짝이야내돼지깜짝이
0: 야야야그만해내손돼지고기장사에돈나돈을갖고갔는데내가도좀앞에라서그래
4: 내돼지깜짝이야내돼지깜
0: 짝이야너그때부터지금이렇게깜짝이야
1: 아니아니소소로
0: 도대체무슨일이야
1: 아아기들어왔어말이야
0: 내들왔어
1: 야
0: 돼지동물사가몰라설명서를들고와보내게달라니까아나보니까좋대저야다이제정말치덕에봤지저거문제내저런것도말
4: 손을모르면모른다고할게지진짜많은것들은대포로대포
0: 대포래
4: 진짜많은것들은무슨돼지동물사게물려우야돼지란놈은워낙전전적으로셋이없는짐스러워서제가먹고싶어하는대로먹이면돼

0: 그만 그먹고 속에 호랑이는 어째서 약한 짐승을 하루에 다 잡아먹지 않는가. 그러니 돼지가 놈도 이 한 병살이 다 줘도 제가 먹을 만큼 먹는다. 내 아이를 보냐.
1: 아, 아줌마 딱 비급부터 저녁에 달라 저녁에 주니까 줘야 돼.
0: 아줌마,
2: 예.
0: 내 이제 말한 것 같은 사투리라도 여기 있음도.
2: 아줌마 그만하소. 내가 다 알만하소.
0: 내 무슨 그만하겠소. 난 끝까지 산다 하겠소.
2: 아줌마.
0: 그다음에 내 부탁이 없는 것 같아. 또 어째서. 돼지 약을 먹일 때 병자리를 깨서 돼지 목줄에를 상하게 하는 폐단만 구명할 거야. 야, 이래서.
1: 정신없이 먹여놓고 저래.
0: 아줌마. 내 말한 것 같은 것도 여기 있음도.
2: 아이, 서로. 아, 이게 정말이요?
0: 정말이구만. 나는 얘 동대를 광명 동대하지. 서장이라는 건 모르구만.
2: 아, 저만, 가만히. 아, 서로. 서로 좀 얘기를 하고.
1: 아이, 저 아줌마, 나 보고 서리.
2: 야.
1: 나는 농촌 졸업생이고 이 동네에서 단어숲이라 제리라고 쳐주는 게 애들이 모른다 그래.
0: 그래, 저는 쳐주고 양잔물이라도 마시겠어, 마시겠어, 마시겠어. 빈통제면 빈통제라 알겠지. 대포도. 그래길래야 저는 고조야 한미고도 돼지 백정질이 날 팔 때요.
1: 아이,
0: 팔 때.
1: 예, 계속 백성과 죽였죠. 야, 이게 오늘
0: 정말 나 너무
1: 잠만 나. 진짜 아이, 이 동무들 정말 이거 못 견디네.
2: 야.
0: 저기 돼지 쌌더니 사람도 돼지를.
1: 저절하지, 저절하지, 저기 쌌대.
2: 아이, 아줌마. 아, 아줌마, 이런 말은 문명하게 뭡니까? 야, 정말야. 아이, 저로. 아, 이게 어디 돼지 동물상이야죠? 돼지 회충약이지.
0: 무지개람도.
2: 이게 돼지 회충약입니다.
0: 오, 기차라야.
2: 그래, 한 번에 얼마씩 먹겠습니까?
0: 한병살을 거의 다 먹였습니다.
2: 야, 기차다야. 아, 여기다는 한 번에 한 숟가락씩 먹이라고 했는데.
0: 우리 돼지 죽었구나, 그래, 뭐. 나 그냥 간염을 치료하자는 게 어디겠냐.
2: 저, 아줌마. 이래지 말고, 우리 방법 대세, 빨리 가, 돼지를 봅시다.
0: 아줌마에는 수의서에서 왔음도.
2: 아니, 내 뭐, 수의서에서 왔거든. 나는 저, 현실화 서점에서 왔어.
0: 쟤 죽었다,
1: 우리 돼지. 그래, 뭐. 원래 수의서에서 일하다가 현실화 서점에 갔겠지, 뭐야.
2: 아이요, 저런. 아, 이 책이 있어. 책이 선생님 의사야, 의사. 책이 그 보라는데.
1: 책이 그 그러자, 이거.
2: 정말. 저, 아줌마. 우리 빨리 가봅시다. 예? 자.
0: 이큰 동네 하늘하는 게 하나도 없는 게 어찌겠어.
1: 야, 그래야 뭐지 아드마이랑부터 하늘 공부를 뭐 하지 못했는데.
0: 내가 늙은 게 전에는 젊은이라는 게 어째 못하. 전에부터 알은 안 써. 빨래라.
3: 우리가 흔히 이런 말을 하죠. 그 사람이 마음은 참 좁다. 네, 이런 말들을 하게 되는데요. 속이 좁으면 작은 일에도 쉽게 상처를 받는 건 자기 자신뿐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좁으면 이해보다는 오해가 더 많아지는데요. 마음을 키우면 문제도 작아 보이고 문제가 작아 보이면 모순이 없어지겠죠. 그래서 생각을 바꾸라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생각을 바꾸면 세상이 달라 보인다는 말이 나왔겠죠. 네, 오늘도 저희 해피 라디오와 함께하면서 마음의 여유가 없었다면 조금 마음의 여유를 찾는 그런 시간이 되셨을 거라 믿으면서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멜로디 속에서 또 다른 자신을 만납니다. 이야기가 어우러진 서윤옥의 음악의 향기. 류미 씨가 부른 노래입니다. 영원한 조국의 부강을 위해.

사람들이 꺾어가서 꽃병에 꽂아두고 혼자서 바라보다 시들면 쓰레기통에 버려지는데 아름답지 않은 들꽃이 모여서 장관을 이루면 사람들은 감탄을 하면서도 꺾어가지 않고 다 함께 바라보면서 관광명소로 즐깁니다. 네, 우리들 인생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만 잘났다고 뽐내거나 내가 가진 것이 좀 있다고 없는 사람들을 업신여기거나 좀 배웠다고 너무 잘난 척하거나 권력이 있고 힘 있다고 마구 날뛰는 사람들은 언젠가는 장미꽃처럼 꺾어지고 이용가치가 없으면 배신당하고 버려지지만 내가 남들보다 조금 부족한 듯, 내가 남들보다 조금 못난 듯, 내가 남들보다 조금 손해본 듯, 내가 남들보다 조금 바보인 듯, 또 내가 남들보다 조금 약한 듯 하면서 이렇게 살아간다면요, 나를 사랑해주고 찾아주고 좋은 친구들이 더 많이 생기면서 이보다 더 좋은 행복이 어디 있을까 싶습니다.

사랑은 자신에게 무엇이 남아서 주는 것이 아니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나누는 마음에서 생겨납니다. 진정한 사랑은 상대편으로부터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았던 영혼의 순수함에서 생겨나지 않을까요? 가진 것이 많을수록 주는 것에 더 인색한 세상입니다. 하나를 가지면 다른 하나를 더 가지고 싶고 하나를 가지면 또 다른 하나를 더 가지고 싶은 사람의 헛된 욕망. 고장난 세상을 치료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사랑뿐이 아닐까요?

주의에 이따금 불협 화음을 연주하게 되는 거죠. 네, 현인들은 말하거든요. 가장 소중한 것은 언제나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가까이 있다. 네, 참 그런 것 같습니다. 행복은 결코 누군가에 의해서 얻어지는 것은 아니죠. 네, 지금 눈을 새롭게 뜨고 주위를 바라보십시오. 늘 사용하는 구형 휴대폰, 네, 어느새 손에 익은 볼펜 한자로, 잠들어 있는 가족들, 그리고 나를 기억하는 친구들, 사랑했던 사람, 또 지금 사랑하는 사람, 네, 먼저 소중한 느낌을 가지러 해보십시오. 먼저 그 예전의 그 마음을 되살리고 주위를 돌아보십시오. 네, 당신은 소중한데 그들은 그렇지 않다고 속상해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가 소중하게 떠올렸던 그 마음, 네, 그들로 인해서 잠시나마 가졌던 그 마음, 볼펜을 종이에 극적이면서 고르던 그 마음, 네, 처음 휴대폰을 만지작거리던 그 마음, 그 마음을 가졌었던 때를 떠올리면서 엷은 미소를 짓는 멋진 우리의 모습을 스스로 선물해 보시면 어떨까요? 네, 가까운 사람들에게, 사랑하는 사람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선물해 보십시오. 네, 오늘 옷 참 잘 어울려요 라고 웃으면서 먼저 인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리학군 가수의 노래입니다. 용보수광.

네, 사회가 요구하는 틀에 박힌 역할에 맞추느라고 다른 누구도 아닌 자신의 인생을 포기하는 일은 없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요컨대 느끼는 그대로 솔직하게 느끼면서 다른 누구의 것이 아닌 나의 인생을 사는 게 가장 현명한 삶의 방식이 아닐까요? 네, 계속해서 다음 곡 듣겠습니다. 박은화 가수의 연길 축복.

10월 25일 방금 소집된 중국 공산당 제19기 중앙위원회 제1차 전원회의에서는 새로운 중국 공산당 중앙지도기구를 선출하고 나를 선거해 계속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총서기를 맡도록 했습니다. 이는 나에 대한 긍정이고 더욱이는 편달이며 격려입니다. 이제 나는 여러분께 이번에 당선된 기타 6명의 상무위원 동지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리극강 동지, 류얼전서 동지, 왕양 동지, 왕혼영 동지,

조락제 동지, 한정 동지입니다. 이 동지들 중에서 리극강 동지는 제18기 중앙정치국 상무위원이고 기타 5명 동지들은 모두 제18기 중앙정치국 의원이었습니다. 이 동지들에 관한 더욱 많은 정보 자료는 매체를 통해 알아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더 상세히 소개하지 않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나는 새로운 임기 중공중앙지도부 성원들을 대표해 우리를 믿어준 전당 동지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꼭 맡은 바 자리에서 꾸준히 소임을 다해 사명과 중탁을 저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지난 5년간 우리는 많은 일을 해왔습니다. 일부는 이미 완성했지만 일부는 앞으로 계속 해나가야 합니다. 19차 당대회에서는 또 새로운 목표와 임무를 제시했습니다. 우리는 이를 통일적으로 계획하고 잘 실행해야 합니다. 장기간의 노력을 거쳐 중국 특색 사회주의는 신시대에 들어섰습니다. 신시대에는 새로운 기상으로 새로운 성과를 이룩해야 합니다. 19차 당대회에서 20차 당대회에 이르는 이 5년은 두 개 100년의 분토 목표를 실현하는 역사적 교차점에 놓여있는 바 첫 번째 100년의 목표를 실현하고 두 번째 100년의 분토 목표를 향해 첫걸음을 내디뎌야 하는 시기입니다. 이 시기 다음 몇몇 중요한 시점은 우리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의 좌표가 됩니다. 2018년 우리는 개혁개방 40주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개혁개방은 현 시대 중국의 운명을 결정하는 관건적인 조치입니다. 지난 40년간의 개혁개방은 중국인민이 초유 생활을 누리게 하고 점차 부유해지게 했습니다. 우리는 경험을 총화하고 여세를 몰아 국정운영체계와 국정운영능력의 현대화를 계속 추진하고 재반 분야의 개혁을 확고부동하게 심화하고 확대해 개혁과 개방이 상호 촉진하고 보완하도록 할 것입니다. 나는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이 기필코 개혁개방을 진행하는 과정에 실현될 것이라고 굳게 믿습니다. 2019년 우리는 중화민공화국 창건 70주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는 새로운 발전 리념을 관철하고 중국 경제의 지속적인 건전한 발전을 추진해 중국인민과 세계 각국 인민에게 혜택이 돌아가게 할 것입니다. 우리는 13호 교회에게서 확정한 재반 임무를 계속 잘 실행하는 동시에 향후 발전에 대해 새로운 계획을 세우고 재반 사업이 전면적으로 발전하도록 추진해 우리 인민공화국을 더욱 번영 부강하게 건설할 것입니다. 2020년 우리는 초요사회를 전면적으로 실현하게 됩니다. 초요사회를 전면적으로 실현하는 데서 그 누구도 빠뜨려서는 안 되며 공동부유를 실현하는 길에서 그 누구도 뒤떨어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전당과 전국의 모든 힘을 동원해 빈곤 퇴치 난관 돌파 임무를 결연히 완수함으로써 우리가 한 약속을 확실히 지킬 것입니다. 이상 오늘 부루를 마칩니다. 이 시간 책임 편집의 리리명이었습니다. 청취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정겹고 맛깔스러운 우리말, 뜻을 정확히 몰랐던 단어의 비밀, 속담에 담긴 지혜, 시대와 함께 변하는 우리말의 모습까지 오늘도 우리말의 깊이와 맛을 함께 발견해보는 알쏭달쏭 우리말.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알쏭달쏭 우리말 프로에서 인사드리는 서윤옥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타인을 대할 때 늘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을 갖추고 예의를 지키며 대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높은 지위에 있거나 뛰어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한 사람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자세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가끔 자신이 더 낫다고 생각해서 상대방을 얕보거나 깔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어릴 적 학교에서 친구들과 이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어떤 친구는 자신이 공부를 잘한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친구를 얕보고 무시하는 듯한 말과 행동을 보였습니다. 그 친구의 모습을 보면서

저렇게 다른 사람을 깔보면 안 되는데 라고 속으로 생각했죠. 이렇게 상대방을 낮추고 얕보는 행동을 우리말로 넘보다 라고 표현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단어 넘보다에는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아무리 자신이 뛰어나다고 해도 다른 사람을 넘보는 순간 그 사람의 품격은 떨어지게 되죠. 그래서 어르신들도 아무리 잘나도 남을 넘보면 안 된다라고 자주 이야기하십니다. 넘보다에는 넘겨짚어 또 보다는 뜻도 있는데요. 상대방의 마음이나 상황을 제대로 알지도 못한 채 함부로 짐작하고 판단하는 모습을 말합니다. 가끔 우리는 다른 사람의 마음을 함부로 넘볼 때가 있습니다. 그 사람의 처지는 알아보지도 않고 그냥 자기 생각대로 넘보다 보니 오해가 쌓이고 갈등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러기에 남의 속내는 함부로 넘보지 말고 직접 이야기를 나누고 들어야 진정한 소통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넘보다는 단순히 깔보다는 뜻뿐만 아니라 넘겨보다, 함부로 짐작하다까지 담고 있는 뜻깊은 우리말입니다. 상대방을 존중하고 섣부르게 판단하지 않으며 함부로 얕보지 않는 마음, 오늘 넘보다라는 단어를 통해 다시 한번 되새겨보는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알쏭달쏭 우리말 프로는 순 우리말의 문을 두드리는 것에서 시작해 이제는 우리말의 푸른 숲속으로 더 깊이 들어갑니다. 평소 흔히 쓰지만 아리송했던 단어의 진짜 얼굴을 마주하고 옛 선조들의 삶의 지혜가 고스란히 담긴 속담과 성구의 풍경을 발견하는 즐거움. 내일 이 시간에도 알쏭달쏭 우리말과 다시 만나요.

건강은 전체 생명 주기에 걸쳐 지켜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시력이 1.0에 도달하기만 하면 눈이 건강하다고 생각하지만 출생부터 생명이 끝날 때까지 눈 건강은 전 생명 주기에 걸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천진시 안과병원 시광센터 주임 리려화는 다음과 같이 소개했습니다. 0세부터 8세까지는 선천성 눈 질환을 예방하고 사시와 약시의 검진을 잘해 근시 발생 위험을 줄인 것이 중요합니다. 8세부터 18세 사이의 청소년 시기는 근시 예방 통제에 가장 중요한 시기입니다. 18세 이상 성인이 되어 안경을 착용해 시력을 1.0으로 교정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으로 모든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18세부터 40세 사이의 이 단계에 장시간 영상 단말기를 사용하면 시력 피로, 안구 건조증이 발생하기 쉬우며 심지어 굴절 교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근시가 진행되기 쉽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근시, 원시 또는 란시가 없어도 기능성 눈병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40세 이상이 되어 로안 단계에 접어든 후에는 단순히 돋보기 안경을 맞추는 것뿐만 아니라 백내장, 녹내장 등 연령 관련 눈 질환을 예방하고 시각 상태를 젊은 시절로 되돌리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네, 장수하는 사람들은 목에 네 가지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함께 알아봅니다. 네, 목은 일상적으로 노출되어 있는 부위로 그 변화가 쉽게 감지되고 신체의 전반적 건강 추세를 어느 정도 반영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목은 네 개의 특징이 있답니다. 먼저, 정상적인 색상입니다. 일반적으로 목 부위의 피부는 평평하고 매끄러우며 뚜렷한 색반, 침착 혹은 붓기가 없습니다. 이는 개인의 피부색, 햇빛, 글림, 체온, 정서 등 요소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 예컨대 일부 사람들은 노란색을 띠거나 감정이 격해질 때 붉어질 수 있습니다. 다음, 종기가 없습니다. 건강한 사람은 목선이 자연스럽게 매끄럽고 일반적으로 이상한 종기가 생기지 않습니다. 목 부위에는 갑상선, 인후, 기도, 식도, 림파절 등 많은 기관이 있는데, 이런 기관의 병변은 부피 증가로 인해 목 공간을 차지하고 목 부위를 비대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유연암입니다. 건강한 목은 자주 유연하고 큰 폭으로 회전하고 기울일 수 있으며, 고개를 숙이고 젖히고 옆으로 돌리고 고개를 돌리는데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장시간 고개를 숙이고 휴대폰을 보거나 책상에 앉아 일하는 등 나쁜 자세는 목과 목 근육이 지속적으로 긴장되고 경직되게 할수 있으며, 갑작스럽게 목이 비틀리거나 외상을 입는 등 상황도 근육의 통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상적인 목둘레입니다. 정상적인 상황에서 목둘레는 건강한 성인 남성의 경우 38cm를 넘지 않고 건강한 성인 여성의 경우 35cm를 넘지 않습니다. 네, 혈압이 높은 분들, 혈압약을 장기적으로 복용하면 저혈압이 발생할까요? 네, 약물 치료는 고혈압 관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임상에서 많은 환자들이 약물 사용에 대해 잘못된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일부 환자들은 매일 혈압약을 복용하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혈압이 점점 낮아져 결국 저혈압을 유발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항고혈압제의 종류와 용량을 임의로 변경하지 않고 의사의 지시에 따라 약물 사용을 규범화하면 혈압을 기준치에 안정적으로 도달시켜 이런 상태를 유지할 수 있으며
저 혈압의 발생을 초래하지.

않습니다. 혈압약 복용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해 혈압이 떨어지면 약을 끊는 환자도 있지만 고혈압은 만성질환으로 장기간 약을 복용해야 합니다. 의사의 지도하에 합리적으로 혈압약을 사용하면 부작용은 통제가 가능합니다. 환자는 부작용이 생길까봐 약을 거부하거나 스스로 약을 끊으면 안 됩니다. 일부 환자들은 자신의 혈압이 잘 조절되기에 정기적으로 재진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것도 잘못된 인식입니다. 정기적인 재진을 통해 의사는 병세의 진행 상황을 제때 파악하고 상황에 따라 약물 치료를 적절하게 조정해 합병증의 발생을 지연시킬 수 있습니다. 네, 술을 마시지 않아도 간암이 생긴다고 합니다. 왜서일까요? 네, 간암 진단을 받으면 많은 사람들이 술을 많이 마셔서 병이 생긴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과도한 음주는 간암의 주요 위험 요인이지만 술을 거의 마시지 않는 사람에게도 간암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간암은 간세포가 비정상적으로 증식해 발생하는 암입니다. 문제는 초기 증상이 거의 없다는 점입니다. 상당수 환자에게서 건강검진이나 정기추적검사 과정 중 우연히 간암이 발견됩니다. 종양이 커지면서 우배 통증과 원인 모를 체중 감소, 황달 같은 증상이 나타난 경우에는 이미 병기가 2기 후반을 넘어선 상태입니다. 간암의 대표적인 위험 요인은 B형, C형 간염과 간경변증이 있습니다. B형, C형 간염은 바이러스 감염으로 발생하는 만성 간질환으로 오랜 기간 지속되면 간에 만성염증이 생깁니다. 이 과정이 반복되면 간 조직이 딱딱하게 굳는 간경변증으로 이어집니다. 최근에는 비만과 당뇨병 환자가 늘면서 대사 이상 관련 지방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안녕하십니까? 곡경절 특집 보도입니다. 연변은 영광스러운 전통을 지닌 혁명 근거지 중 하나로 일찍 항일전쟁의 동반 근거지, 해방전쟁의 든든한 후방, 항미원조전쟁의 전연 진지입니다. 산마다 진달래, 마을마다 열사비, 이는 연변혁명 역사의 진실한 반영입니다. 연변조선족 자치주 수부도시로 연결신은 1년의 중대한 혁명투쟁을 겪었는 바 간권 혁명 지정 속에서 수많은 혁명 문물과 유적지를 남겼으며 혁명 문화는 도시 혈맥에 침투되었습니다.
1: 연변은 로혁명 근거지로서 빛나는 혁명투쟁 역사를 가지고 있고 연변의 여러 민족 인민들은 영광스러운 혁명 전통을 계승하고 있습니다. 5.4운동 전후 막스주의는 러시아 원동과 상해로부터 연변 지역에 전래돼 선진 청년들 사이에서 전해졌습니다. 1928년 중공 만주성위원회에는 연기련 룡정촌의 당조직을 설립했습니다. 1930년 중공 연변특별지부위원회와 중공 연화중심현위원회가 잇따라 건립됐으며 여러 민족 인민을 영도해 홍색 5월 투쟁을 전개했습니다. 1930년 10월 10일 조선족 흑집에서 중공 연화중심현위원회 간부회의가 소집됐습니다. 중공 만주성위원회의 지시정신에 따라 회의는 중공 동만특별위원회를 설립하고 동만특위로 략칭하기로 결정했으며 료여원이 서기를 맡았습니다. 동시에 중공 동만특별위원회 군사위원회를 설립하기로 결정했으며 양림이 동만특별위원회

0: 군사위원회 서기를 맡았습니다. 중공 만주성위원회 지시에 따라 중공 동만특별위원회 지도구역은 연길, 훈춘, 화룡, 왕청, 도나, 안도, 무송, 화전, 어목, 장백 등 10개 현으로 정해졌습니다. 중공 동만특별위원회는 각 현의 군사부를 설치해 유격대와 적위대를 정돈하고 구성했으며 반일무장에 대한 당의 령도를 강화했습니다.
1: 중공 동만특별위원회가 설립된 후 적극적으로 당원을 발전시키고 당조직을 확대했습니다. 1931년 4월 24일 중공 만주성위원회가 중앙에 보낸 보고에서 1930년 10월부터 1931년 2월까지 중공동만특별위원회는 6개의 현위원회와 19개의 구역위원회를 설치해 완전한 조직체계를 이루었다고 밝혔습니다. 1931년 3월 통계에 따르면 동북지역의 당원은 1190명인데 그중 만주지역의 연길, 화룡, 훈춘, 안도, 왕청 등 5개 현에는 636명의 당원으로 동북지역 당원 총수의 54%를 차지했습니다. 9.18 사변 후 중공동만특별위원회는 중공중앙위원회와 만주성위원회의의 항일고국 호소를 관찰하고 당이 령도하는 항일무장을 대대적으로 발전시켰으며 4개 현의 반일유격대와 10개의 항일유격근거지를 설립했습니다. 항일무장은 유격근거지를 기반으로 반토벌 투쟁을 끊임없이 전개했습니다. 중공 중앙의 항일 민족 통일 전선 수립에 관한 방침을 관철시키기 위해 중공 동만 특별위원회는 4개 현의 반일 유격대를 기초로 동북인민혁명군 제2군, 동북항일연합군 제2군과 동북항일연합군 제1로군을 창건했습니다. 중공 동만 특별위원회는 1930년 10월에 설립되어 1937년 가을까지 지속되었습니다. 그 기간 남만 성당위로 통합되어 묘여원, 동장령, 위증민 등 특별위원회 서기에 지도하에 동북항일군 제2군과 연변 여러 민족 이민을 이끌고 일본 침략자와 간관 투쟁을 벌려 중화민족의 독립과 해방에 중대한 기여를 했습니다.
0: 찬바람이 동북대지를 휩쓸고 붉은 깃발이 무장전사들을 고무하니 연길 감옥은 우리의 육체를 짓밟지만 가슴 가득 뜨거운 피는 끊임없이 솟구치네. 이 연길 감옥가는 공산당원 리진이 감옥에서 창작한 것입니다. 그 당시 그와 그의 전우들은 이 노래를 부르며 형장에 나가 희생됐습니다. 연길시의 노동자 문화궁 자리. 1924년 이곳에 부지 면적이 만여 평방미터에 달하는 길림 제4감옥을 지었습니다. 위 만주국이 세워진 후 일본군이 인수해 연길 모범 감옥으로 개칭했고 연길 감옥이라고 략칭했습니다. 이는 당시 연변 지역에서 가장 큰 감옥으로 천여 명의 반일 대중과 공산당원이 수감됐습니다. 철창 족쇄는 강철 전사들에게 위협이 되지 않았습니다. 1931년 초 중공 왕청현 위원회 서기 기무는 옥중에서 비밀리에 중공 연길 감옥 위원회를 설립하고 탈옥 지휘부를 세워 탈옥 투쟁을 적극 준비했습니다. 1934년 여름, 반일군 중 김명주가 일본인의 모욕에 반항해 리간수에게 매질을 당하자 기무는 앞장서서 단식 투쟁에 나섰습니다. 그날 밤 기문 등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첫째, 김명주를 즉시 치료하고 리간수의 직무를 박탈한다. 둘째, 기타 환자를 치료한다. 셋째, 대우를 개선해 음식 위생을 보장하며 량을 늘린다. 단식 3일 만에 적들은 이 세 가지 조건을 받아들였으며 단식 투쟁은 승리를 거뒀습니다. 1934년 겨울, 적들은 기문을 불화통화에 차디찬 얼음구멍에 밀어넣었습니다. 리진, 오세국 등 몇 명의 당원과 탈옥 골간들이 잇따라 살해됐습니다. 기문은 비록 희생됐지만 기문의 교육과 영향에서 성장한 김명주는 용감하게 중임을 떠맡아 다시 한번 탈옥 작전을 조직했습니다. 1935년 여름, 적들은 단오절의 5일간 려니어 운동회를 열려고 준비했습니다. 때가 왔다고 판단한 김명주는 몇몇 당조직 간부들과 상의해 단오절 다음날 오후 3시에 탈옥하기로 하고 17명의 탈옥 결사대를 조직했습니다. 이는 동북지구 당이 령도한 탈옥 투쟁에서 유일하게 성공한 사례로 사회적으로 거대한 영향을 일으켰고 인민 대중의 항일 토지를 고무했으며 동북인민 항일 토지

0: 고생사에서 빛나는 한 페이지를 기록했습니다.
1: 연결시 의란진 대승촌의 한 경작지에는 28명 사망자의 유골이 묻혀있는 묘지가 있습니다. 1932년 4월, 그들은 이곳에서 일본 침략자들에게 집단 총살을 당했는데 그중 한 사람이 바로 중공 동만특별위원회 선전부장이며 연길구위원회 서기 조기석입니다. 조기석, 별명 조영군, 1904년 3월 조선 함경북도의 가난한 농민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1926년 황포 군관학교에 입학해 군사를 배우고 북벌전쟁에 참가했으며 4.12 반영명 정변이 발생한 후 동북으로 돌아와 1930년 7월 중국 공산당에 가입했습니다. 동만 지역에서 일본 침략자들은 공산당원과 혁명군중을 잔혹하게 진압하여 연길구당위는 두 번이나 적들의 파괴를 받았습니다. 1931년 3월 동만특별위원회 선전부부장 조기석이 연길구당위원회 서기를 겸임했습니다. 그는 반제동맹, 농민협회, 부녀회, 공제회, 공청단, 소년선봉대 등 단체를 조직해 투쟁을 전개함으로써 점차 삽국면을 개척했습니다. 중공 동만특별위원회의 지시에 따라 1931년 11월에 조기석은 추수투쟁을 조직했습니다. 수백여 명의 농민들이 대지주 송보성의 장원으로 몰려가 3.7 소장조를 인하할 것을 요구했는데 국자거리 서구 공안분소 순경들이 들이닥쳐 5명의 담판 대표를 체포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조기석은 즉시 2만여 명의 농민을 조직해 연길현 정부의 마당 전체를 둘러싸고 시위를 벌렸습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연길현 지사는 3.7, 2.8의 소장조 인하를 동의했습니다. 일제당국은 패배를 인정하지 않고 군대와 자위대를 모아 국자거리에서 대대적인 수색과 체포를 벌였습니다. 조기석은 용의자로 체포되어 감옥에 들어갔지만 적을 속여 20일 후에 석방됐습니다. 1932년 3월 조기석은 마반산 오암동에서 대회를 열고 일본의 앞잡이 리창순 등 6명을 공판했고 분노한 군중들도 5명의 앞잡이를 사살했습니다. 일본군은 리창순 가족의 밀고를 받고 보복해 조기석 등 28명을 체포했습니다. 일본군은 조기석의 정체를 알고 고문을 가했지만 그는 죽을지언정 굴하지 않는 공산당원의 꿋꿋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1932년 4월 27일 일본 군경은 조기석 등 28명의 혁명가들을 흙담으로 둘러싸인 마당에 끌고 들어가 기관총으로 난사한 다음 휘발유를 뿌려 불태웠습니다. 당시 그는 28세의 나이로 장렬하게 희생됐습니다. 평화의 시대,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공산당원 조기석을 잊지 않았습니다. 해마다 청명절이 되면 사람들은 생화를 들고 이곳을 찾아 전쟁 연대의 비장한 역사를 되새기고 혁명선열의 위대한 업적을 추모하곤 합니다.
0: 연길시 서북부의 의라나 협곡 분지는 왕청 현과 린접해 있는데 여기에 바로 왕우구 항일 유적 근거지가 있습니다. 1932년 가을 중공동만특별위원회와 연길현 위원회 기관이 고성촌으로 이전하고 해란구 화련리의 혁명 군중들도 왕우구로 이전하면서 왕우구 인구는 2천여 명으로 증가했습니다. 1932년 11월 2일 동만특별위원회와 연길현 위원회의 지도하에 왕우구 구역 제1차 소비트 대표 대회가 열렸습니다. 대회는 왕우구 소비트 정부 주석과 위원을 선출해 왕우구 구역 소비트 정부를 설립했습니다. 이는 왕우구 항일 유적 근거지의 탄생을 상징합니다. 중화 소비트 공화국 헌법과 법령에 따라 왕우구 구역 소비트 정부는 토지, 군사, 경제, 교육, 법정 등 기구를 설립하고 시정 강령을 제정해 항일민족 통일 전선 정권으로 됐습니다. 1933년 1월 연길현 항일 유격대가 설립됐고 왕우구 유격대가 연길현 항일 유격대에 편입됐습니다. 그들은 각종 기회를 엿보아 적들을 습격하고 무기를 탈취해 적들을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더 많은 적들을 소멸하기 위해 그들은 석인구의 병기 공장을 세웠습니다. 유적지에서는 대량의 탄피, 폭약, 철사, 도자기 등의 유물이 발견됐는데 특히 병기 공장에서 자체로 제작한 연길 폭탄은 적들을 두려움에 떨게 했습니다. 1931년 11월부터 1934년 가을까지 왕우구 항일 유적 근거지는 단 2년만 존재했습니다. 중공동만특별위원회, 연기련위원회, 왕우구역 인민혁명정부, 동북인민혁명군 제2군 제1독립사 제1단 본부 등 옛 주소와 병기공장, 병원, 옷공장 등 유적지는 중공동만특별위원회가 초기에 여러 민족 인민들을 이끌고 영용하게 투쟁한 역사를 견증하고 있습니다.
1: 오늘날 연길의 많은 혁명 유적지는 성급 문물 보호 단위로 확정됐으며 혁명 전통 교양과 애국주의 교양을 전개하는 생동한 교재로 연변지구 유명한 홍색 관광지로 됐습니다. 이상 국경절 특집 프로를 마칩니다.

0: 친구들 안녕하세요. 건강여차 시간에 인사드립니다. 또 알레르기가 있는 친구들도 있기 때문에 첨가물을 잊지 말고 살펴보아야 합니다. 영양성분표와 먼저 발색제입니다. 식품의 색깔이 변하는 것을 막기 위해 쓰는 첨가물입니다. 이러한 발색제를 많이 먹으면 위장과 신경에 문제가 생기고 정서가 불안해질 수도 있습니다.
1: 향료, 아이스크림이나 음료수 같은 식품의 향을 좋게 할 때 쓰는데 비만이나 알레르기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2: 유화제, 서로 섞이기 어려운 식품 재료들을 잘 섞이게 할 때 쓰는 첨가물입니다. 아이스크림, 과자, 빵을 만들 때 많이 쓰는데 영양소의 흡수를 막을 때 많이 먹으면 맛이 안 좋아질 수 있다고 합니다.
3: 채소는 싫어요, 고기가 좋아요 라는 친구들이 참 많겠지요.
2: 고기 없는 밥상은 상상도 할 수 없어요. 나는 언제나 고기만 쏙쏙 골라 먹어요.
1: 불고기 피자를 시키면 가족들이 먹기 전에 불고기부터 싹 다 먹어버리는 친구들이 있어요.
3: 내가 집사게 고기만 먹으면 할머니는 우리 똥강아지 고기 많이 먹어야 튼튼하지 라고 하십니다.
0: 네, 그렇습니다. 고기는 맛도 있고 동물성 단백질, 지방 같은 영양소가 많아서 몸을 건강하게 해줍니다. 이렇게 좋은 곳이라고도 고기만 먹는 건 문제겠지요. 고기를 지나치게 많이 먹으면 혈관 속에 찌꺼기가 낄 수도 있습니다.
3: 나중에는 이 찌꺼기가 딱딱해져 혈관을 꽉 막아서 심장, 간 등을 아프게 만들지요.
1: 게다가 고기를 너무 많이 먹으면 뼛속에 있는 칼슘이 빠져나가고 그 자리에 구멍이 숭숭 뚫려서 뼈가 약해집니다. 세계적으로 고기를 많이 먹는 나라인 미국에 골다골증 환자가 많은 것만 봐도 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채소를 많이 드세요. 채소에는 미네랄, 비타민, 섬유소, 식물성, 항산화제 등이 가득 들어 있습니다.
0: 이렇게 좋은 채소를 어릴 때부터 잘 챙겨 먹지 않으면 비염, 천식, 아토피, 피부염 같은 질병에 걸리기 쉽습니다.

0: 줘서 감기에도 자주 걸릴 수 있습니다.
1: 맞습니다. 꼭 고기만 먹지 않더라도 또 꼭 채소를 싫어하지 않더라도 먹고 싶은 것은 하나만 골라 먹고 다른 것을 고루 먹지 않으면 건강을 해치게 된답니다. 탄수화물, 비타민, 단백질, 지방, 무기질 등 필수 영양소들이 함유된 음식을 골고루 챙겨 먹으며 다양한 식품들과 친해지도록 우리 친구들 노력하는 건 어떠할까요? 그래야만 더 오래오래 건강할 수 있고 성장기에 도움이 될 수 있겠지요. 친구들 노래 한 곡 함께 듣고 계속해서 건강 상식들을 배워가도록 하겠습니다.

0: 깨끗하고 안전하게 생산하는 농산물인 것입니다. 화학물질이 없으니 우리 몸에도 좋고 자연도 지킬 수 있어서 일석이조겠지요. 구멍이 뿡뿡 뚫린 상추가 보기에는 안 예뻐도 우리 몸에는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1: 햄버거나 피자처럼 주문하면 바로 먹을 수 있는 음식이 바로 패스트푸드라고
0: 합니다. 네, 그래요. 패스트푸드라고 얘기하고 있죠. 자연의 시간대로 오로지 자란 먹을거리이자 그리고 제철 재료와 천연 재료를 사용해서 오랫동안 숙성하거나 천천히 조리해 건강에 좋은 음식들입니다. 슬로푸드에는 된장, 김치 등이 있고요. 가족이 함께 이런 재료를 손질하고 맛있게 차려낸 한 끼 식사도 물론 건강한 슬로푸드라고 합니다.
2: 아침에 과일을 먹으면 밤에 먹는 것에 비해 몸에 좋다는 말을 들었는데 사실인가요?
1: 아침에 과일을 먹는 것이 몸에 좋은 건가요?
2: 아침에 눈을 뜨기도 전부터 어머니께서는 아침엔 과일이 좋다 하시며 입에다 넣어주셨던 기억이 나는데요. 저는 더 자고 싶은데 말이에요.
0: 네, 대체적으로 사과는 아침에 먹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아침 일찍 사과를 드시면 잠이 확 깨고 입안이 개운하고 정말 시원할 수 있겠지요. 그리고 밤에는 될 수 있으면 사과는 안 먹는 것이 좋습니다. 소화가 잘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인데요. 소화기 계통에 문제가 있는 친구들이라면은 더욱더 힘들어할 수도 있답니다.
3: 선생님, 우리 어머니는 늘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0: 어떤 얘기 말입니까?
3: 아침에 먹는 사과는 금이고 점심때 먹으면 은, 저녁에 먹으면 동이란 서양 속담이 있어요.
0: 네, 맞습니다. 사과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과일은 대개 아침에 먹는 것이 좋습니다. 과일의 비타민 B군과 C군은 그리고 활성화되는 데 최소 4시간에서 5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비타민의 효과를 또 활동이 왕성한 오후에 보려면은 아침 시간에 먹는 것이 가장 좋은 것입니다.
2: 사과는 탄닌산과 식물성, 섬유질인 펙틴이 중부해 소화기관이 운동을 촉진, 변비와 설사, 위장장애 등을 개선하고요. 따라서 배변 효과를 위해서는 사과를 껍질까지 식사 전에 먹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0: 그리고 친구들, 참외와 수박은 식사 후 섭취가 해롭다는 주장도 있는데요. 후식으로 먹게 되면은 음식물이 소화될 때까지 위장에 머무르게 됩니다. 이때 발효 상태에 이른 과일은 아랫배에 가스를 차게 해서 찌르는 듯한 아픈 통증을 유발하기 때문에 들수록

0: 뉴스입니다. 먼저 시간 방송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습금평 총서기가 중화인민공화국 창건 77주년 경축 토대회에서 한 중요 연설이 뜨거운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0: 온 나라가 함께 국경서를 경축하고 천안문 광장에서는 국기 개양식이 거행되었습니다.
1: 전국 곳곳에서 국기를 개양하며 아름다운 조국을 축복했습니다.
0: 국경절 연휴 기간 출행 고봉의 교통 부문이 전력을 다해 안전을 보장했습니다.
1: 외국 주재 중국 대사관 사설단이 새 중국 창건 77주년 경축 행사를 열었습니다.
0: 뉴스 여시사 해설과 특집 방송을 보내드립니다.
1: 아래 사진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합금형 종속에는 중화민공화국 창건 77주년 경축 초대회에서 우리가 신심을 다지고 목표를 향해 한 걸음 한 걸음씩 착실하게 나아간다면 성공은 반드시 위대한 중국 공산당, 위대한 중국인민, 위대한 중화민공화국의 것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정석의 중요한 연설은 사람들의 사기를 진작시켰습니다. 광범위한 간부와 대중들은 한마음 한뜻으로 꾸준히 분투하면서 강국 건설과 민족풍의 웅대한 정사진을 아름다운 현실로 만들어갈 것이라고 다짐했습니다. 석금형 정석에는 77년 내 우리 당은 이민을 단합 인솔에 부단히 분발 정진하면서 경제 도약식 발전과 사회 장기적 안정이라는 두 가지 기적을 창조하고 초유사회 전면 건설이라는 첫 번째 분투 목표를 실현했으며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을 전면적으로 건설하는 두 번째 100년 분투 목표를 향해 용감하게 전진하고 있다고 표했습니다. 10월 1일 국경절을 맞아 신주 대지는 화려한 꽃들로 장식되었습니다. 광범위한 간부와 대중들은 신이 주목하는 새 중국의 성과에 무한한 긍지를 느끼고 중국식 현대화의 밝은 전망에 대해 신심으로 가득 찼습니다. 운남성 등총시 정수진, 삼가촌 당 총지부 속이 리가면은 석금형 정석의 중요 연설을 듣고 큰 고무를 받았다며 세종국 창건 77년 이래 이룩한 찬란한 성과는 눈으로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변방민족촌의 당 총지부 속으로서 저는 이 거대한 변화를 직접 목격했고 대중들의 행복감도 날로 증강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나는 촌 당조직을 잘 건설하고 촌 집단 경제를 장대시켜 조민들의 소득 증대를 이끌고 행복한 와족촌을 보다 더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청예성 마가하 림업국 반전 림장 당지부 소기 장총우는 지난 몇 년 사이 생태 환경이 날로 좋아지는 것을 직접 목격했다며 중화수탑의 물은 점점 맑아지고 림장의 나무도 더 무성해졌으며 생태 보호에 대한 사람들의 신심은 날로 더 커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석금형 정속의 당부를 명심하고 한 걸음 한 걸음씩 착실하게 나아가면서 고운 생태 록색 기반을 더 튼튼히 다질 것입니다. 신강역을 다치고 쿠차시 서스탄 가도 구르바그 지역 사회 주민 바르자티 쿠르바는 민생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개선할 것이라고 한 석금형 총석의 연설은 우리의 마음속 깊이 와닿았다고 말했습니다. 당의 해민 정책의 인설하의 고향의 모습은 날로 일신되고 집 근처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도 갈수록 많아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조시마량 굳게 뭉쳐 당의 말을 듣고 당을 따라 나아가며 우리의 두 손으로 더 행복하고 아름다운 생활을 만들어갈 것입니다. 올해는 15정위는 전망계획의 원년입니다. 올해 국경절 연휴에도 많은 사람들은 일터를 지키고 있습니다. 허북성 의창시 장강기술계는 수백 명 건설자들이 시공 일선에서 분주하게 돌아치며 삼엽수운 신통로 건설을 다그치고 있습니다. 기림성 장춘시 생산 작업장에서는 설계팀이 고속열차 신차 관련 시험 테스트를 진행하며 기술 난제 해결에 모호를 받고 있습니다. 석금형 정석의 중요 연설은 각 업종 각 분의 사람들을 크게 고무시켰습니다. 삼엽순 신통로 건설자 왕성림 씨는 우리가 건설하고 있는 삼엽순 신통로는 15정위는 전망계획의 첫 국가급 중대 상징적 프로젝트로서 현재 선행 굴착구역 공사가 이미 마무리되었고 프로젝트 건설은 새로운 단계로 진입했다고 밝혔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총소기의 당부에 부응하여 고품질 고표준으로 재반시공 임무를 추진하며 신통로를 역사의 검증을 견딜 수 있는 정품 공사로 건설할 것입니다. 중국 종차그룹 장춘 했다면 좋은 일의 길에서 부딪히는 위험과 도전을 반드시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정속의 중요 연설 정신을 참답게 학습 관찰하고 신심을 굳히며 목표를 따라 중국식 현대화의 화려한 장을 힘써 쏘내려갈 것입니다. 홍군 장정 기념비번 관리처 오류민 부처장은 경제의 급속한 발전과 사회의 장기적 안정이라는 두 가지 기적을 창조할 수 있었던 것은 당의 확고한 지도와 한 세대 또 한 세대 중국인들의 단결 분투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총소기는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실현한 것은 막을 수 없는 추세라고 강조했습니다. 우리는 총소기의 당부를 명심하고

0: 일본 장정 이야기를 생생하게 전하며 더 많은 사람들, 특히는 청소년들이 이 험난한 세월을 료해하고 좋은 일의 힘을 얻어 신시대 장정의 길을 잘 걷도록 인도해야 합니다. 내몽골 자치구 후커트 사량철도 현대종합물류단지 공정사 마류깡 씨는 총속의 연설은 사기를 북돋아 준다며 지난 몇 년간 중국 유럽 전기 화물 열차가 운송하는 상품 품목이 농부산물, 소형 가전에서 완성차, 대형 기계 등 고부가가치 제품으로 바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정책 혜택을 충분히 활용해 물류 통관 효율을 부단히 높이고 경제가 계속 새롭고 더 좋은 방향으로 발전하도록 힘을 보탤 것입니다. 중관촌 과학기술단지 조양원 관리위원회 리탱림 주임은 우리는 습금형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정의 도리에 더 굳게 뭉쳐 새로운 발전 이념을 완전하고 종합하며 전면적으로 관철하고 새로운 발전 구도를 다그쳐 구축할 것이라고 표했습니다. 또한 전략적 신흥산업과 미래산업에 집중해 과학기술 금융, 중간단계시험, 플랫폼, 성과전환 등 관건고리를 잘 포착해 국제과학기술혁신센터 건설에 힘을 보탤 것입니다. 향항 오문 대만 인사들도 습금형 주석의 중요 연설에 큰 고무를 받았다고 표했습니다. 향항특별행정부정부 혁신과학기술공업국 장만리 부국장은 습금형 주석의 중요 연설은 차원이 높고 사기를 북돋아 준다고 말했습니다. 향강 각계는 반드시 기회를 다잡고 새 국면을 개척하며 한나라 두 가지 제도의 제도적 우세하에 내외를 잇는 교량 역할을 충분히 발휘해 오개는 계획을 전면적으로 이행하고 국가 발전 대국에 적극 융합하고 이를 위해 봉사할 것이라고 표했습니다. 오문특별행정구 립법회 위원이며 오문여성연합회 총회 부리사장인 려기영은 석금형 주석이 한나라 두 가지 제도 오문인에 의한 오문관리 고도의 자치 방침을 뒤틈없이 관찰할 것이라고 명확히 제기해 오문의 발전에 방향을 제시해 주었다고 말했습니다. 애국자에 의한 오문관리 원칙을 단호히 관찰하고 사회각계와 한마음으로 힘을 합쳐 조항의 배려와 기대를 현실로 만들 것입니다. 세신대학 석주아 교수 요가상은 습금형 종속이가 량간 교류와 협력을 심화하고 대만 독립 분열 세력을 단호히 타격하며 외부 세력의 간섭에 반대하고 량간의 평화 발전을 전력으로 수할 것을 강조했다며 교육 종사자로서 청소년 교류로부터 시작해 량간 청년들이 각자의 장점을 발휘해 민족풍의 힘을 보태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1: 사회주의 현대화강국을 전면적으로 건설하고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이라는 원대한 목표를 향해 용감하게 전진하는 새로정에서 10월 1일 우리는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77주년을 맞이했습니다. 북경 천안문 광장에서는 성대한 국기 개항식이 거행되고 각계 인사들이 현장에서 관람하며 함께 조국의 번영과 강성, 인민의 행복과 안녕을 기원했습니다.
0: 10월 1일 도시에서 농촌, 고원에서 섬에 이르기까지 곳곳에서 오송 붉은 길을 개양하며 위대한 조국을 함께 축복했습니다. 이를 조국의 동쪽 끝인 흥룡강성 무원시에서 오송 붉은 기가 첫 아침 햇살을 맞으며 서서히 개양되었습니다. 해남 삼사시의 여러 섬과 암초에서도 웅장한 국가가 상공에 울려 퍼졌습니다. 신강 홍기라포에서는 국기가 해발 5,100여 메터의 파미르 고원에서 바람에 나부꼈습니다. 소장라사, 산서대원, 내몽골 후코트, 사천성도, 섬서서안 등지에서도 장엄한 국기 개양식이 고행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개양식을 참관하고 국가를 부르며 새중국 탄생 77주년을 경축했습니다. 소장라사시 시민 바이마조가는 국기가 천천히 올라가는 모습을 보며 매우 감격스러웠다고 말했습니다. 그동안 우리 주변에서 일어난 실질적인 변화를 실감하게 되었고 대중들의 삶은 날로 풍요로워지고 있습니다. 조국의 번영과 강성을 기원하며 우리 고향이 점점 더 번창하기를 바랍니다. 올해는 중국 공산당 창당 105주년 홍군 장정 승리 9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절강성 강시 남호혁명기념관 강서서금 북건 용암 등지에서는 사람들이 저마다 혁명 기념지를 찾아 손에 든 국기를 흔들며 조국에 대한 축복을 장엄한 의식 속에 담았습니다. 방소소금의 시민 종연님 씨는 수많은 혁명 선배와 선졸들이 피와 목숨으로 오늘날의 평화로운 강산을 지켜냈다며 우리는 오늘날의 행복한 삶을 더욱 소중히 여기고 새 시대 장정의 길을 힘차게 걸어나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를 황해 전 초기진 강소송 려눈 항의 계산도에서는 섬을 지키는 민병들이 시대 모범 왕사화와 함께 바다 바람을 맞으며 국기를 개항했습니다. 1986년부터 왕계제, 왕사화 부부는 섬을 삶의 토선으로 삼아 32년 동안 국권이 자리를 지키며 나라를 수호했습니다. 오늘날 한 패 또 한 패 젊은이들이 이곳에 와서 바통을 이어받아 애국과 헌신의 섬 지키기 정신을 계승하고 있습니다. 계산도 민병초소의 민병 손오품 씨는 왕계제, 왕사화 부부가 32년간 지켜온 이 섬을 이제 우리가 맡아 지켜가게 되었다며 조국과 이민은 안심해도 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계산도를 잘 지키고 오송 붉은기가 이곳에서 언제나 높이 휘날리도록 할 것입니다. 행복한 삶을 노래하며 사람들은 위대한 시대에서 힘찬 발걸음을 내딛고 있습니다. 이를 오송 붉은기가 광동 향항 오문 광역도시권의 핵심 중추 프로젝트인 사자양 동로 건설 현장에서 휘날렸습니다. 3천여 명 건설자들은 명절에도 일터를 지키며 프로젝트 시공에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도룡강향 마고촌 주민 당옥성 씨는 마을 사람들의 지갑이 점점 도둑해지고 삶이 날로 더 보람지게 벽기와 구기를 탄 헬기가 빅토리아항 상공을 비행했습니다. 선박들은 빅토리아항 수면에서 물 기둥을 뿜으면서 경례를 올렸습니다. 오문특별행정구 정부는 금련화 광장에서 국기 개항식을 거행했습니다. 오문 보안부대가 처음으로 중국식 보병 대형으로 금련화 광장에 등장했습니다. 이를 전군 각 부대의 장병들은 국기 개항식을 거행했습니다. 말리, 남수단, 레바논 등 해외 평화유지 임무지역과 원해에서 호송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해군 제49진 호송편대 장병들은 위대한 조국의 경의를 표하고 번영하는 조국의 아름다운 산천을 노래했습니다.
1: 교통운수부에 따르면 국경절 연휴 첫날 인원 이동이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이날 전 사회 지역 간 이동 인원이 연인수로 3억 3,400만 명이 이르고 도로 이동이 약 90%를 차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10월 1일 0시부터 7성 이하 승용차의 고속도로 통료가 면제되면서 전국 고속도로 교통량이 크게 늘었고 각지의 고속도로 휴게소와 요금소 등은 연결로 차로 수를 늘려 통행 능력을 높이고 있습니다. 전국 철도는 10월 1일 연휴수로 2,480만 명의 여객을 수송할 것으로 예상되며 열차 2,324편을 증편할 계획입니다. 북경 상해, 북경 광주, 북경 할빈 등 주요 간선에서는 야간 고속열차 운행을 이어가고 성도, 상해, 광주 등지의 고속철도역은 야간 운영 모식을 가동했습니다. 10월 1일 전국 수상 여객 운송량은 연인수로 134만 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0: 교통 진행률이 30%를 넘어섰고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빠른 편입니다. 각지 각 부문은 가을 수확 작업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조치를 강구하고 있으며 한 톨의 알곡이라도 낭비 없이 입고 되도록 보장하고 있습니다. 산동성 대한 비송시에서는 63만 모 여름 옥수수가 현재 집중 수확기에 들어갔습니다. 비송시 호툰진 장점촌의 옥수수 밭에서는 북두 정밀 내비게이션 시스템을 장착한 줄기와 이삭 동시 수확 옥수수 수확기가 전력으로 수확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농기계수 염광영 씨는 기존 기종에 비교할 때 이 기계의 수확 손실률은 안정적으로 1.5% 이하로 요지된다고 소개했습니다. 작은 고장은 밭에서 수리하고 큰 고장은 가까운 수리 거점을 찾아 해결할 수 있도록 조치해 가을 수확 작업이 중단되지 않도록 보장하고 있습니다. 현재 하북성 석가상 원시현에 45만 여모 옥수수가 잇따라 수확을 맞이했습니다. 원시현 농업농촌국은 농기계 부문을 현장에 파견하여 농기계 장비 고장, 논밭 화재 안전 등 각종 위험 요소를 전면적으로 점검하며 가을 수확 작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원시현 농업농촌국 지원 경조위원 씨는 갈수학 작업은 9월 25일부터 시작돼 10월 10일까지 기본적으로 끝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습니다.

0: 농업농촌국은 24시간 조문 전화 서비스를 개통하고 4개 긴급 수확구조 서비스 팀을 구성해 모든 서비스 작업을 충실히 수행하고 가을 곡물의 풍산과 풍작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1: 10월 1일은 제20회 아시안게임 개막 후 12번째 경기일입니다. 이날 금메달 29개가 나왔습니다. 중국 대표단은 이날 금메달 4매, 은메달 4매, 동메달 5매 총 13개의 메달을 휩쓸며 금메달 순위와 메달 순위 선두를 지켰습니다. 중국 대표단의 이날 첫 금메달은 요트 종목에서 나왔습니다. 남자 49인급 결승 1회 치러진 경기에서 중국의 온재성 류첨조가 앞선 경기들에서 뒤처져 있던 상황을 뒤집고 해당 종목의 1연승에 성공했습니다. 카누 슬라름 종목에서도 중국이 금메달을 하나 더 보탰습니다. 남자 싱글 카누 결승에서 장지성이 98초 09로 코스를 완주하며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스포츠 클라이밍에서는 10월 1일 금메달 2개가 나왔습니다. 여자 볼더링 결승에서 장열동은 앞선 3개 루트를 모두 한꺼번에 완등했으며 3번 루트를 한꺼번에 완등한 유일한 선수이기도 했습니다. 4번 루트에서도 역시 한꺼번에 득점 지점에 도달한 그녀는 최종 85점으로 정상에 올랐습니다. 스포츠 클라이밍 남자 스피드 4트랙 경기에서 저수경이 준결승과 결승에 잇따라서 부정 출발에 방해를 받았지만 침착함을 유지하면서 뛰어난 기량을 발휘해 최종 4초 71로 우승했습니다. 테니스 종목에서 여자 단식 준결승전이 마무리됐습니다. 장수가 카자흐스탄의 푸틴 체바를 2대 0으로 꺾고 왕희후는 1번 시드인 필리핀의 야라를 2대 1로 역전했습니다. 이로써 중국은 아시안게임 테니스 여자 단식 6연승을 조기 확정했으며 로스앤젤레스 올림픽 출전권 한 장도 거머쥐었습니다.
0: 연일 외국 주재 중국 대사관 사절단이 국경절 초대회 등 활동을 개최하면서 중외 각계 인사들이 다 함께 새 중국 창건 77주년을 경축했습니다. 레빈들은 중국이 이룩한 위대한 발전 성과를 높이 평가하면서 중국과의 협력을 심화하기를 바란다고 표했습니다. 미국 주재 중국 대사관은 9월 30일 국경절 초대회를 개최했습니다. 미국 각계 친선 인사들과 각국 사절 등 800여 명이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레빈들은 중미 관계가 안정적인 호조세를 이어가길 기대했습니다. 뉴욕 주재 중국 총영사관에서 개최한 국경절 초대회에 참석한 귀빈들은 중미 양국이 인문동 용역의 교류와 협력을 한층 더 추진하기를 기대했습니다. 아시안 주재 중국 사절단도 최근 초대회를 개최하고 현장에서 중국 아시안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5주년 기념 사진전 개막식을 진행했습니다. 웅그리아 주재 중국 대사관은 최근 국경절 초대회를 열어 중국 웅그리아 수교 77주년을 경축했습니다. 말레이시아, 캄보지아, 사우디아라비아, 세네갈, 튀니지, 스웨덴, 볼스카 등에 주재한 중국 대사관도 연일 초대회 등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중외 인사들은 신선 협력에 대해 논의하며 호혜 상생과 공동 발전을 기대했습니다. 이상 보도를 마칩니다. 이 시간 담당의 김정익 강설하였습니다.

오늘 시간에는 새로운 동력 육성, 기술 혁신, 고도 조정, 효율 격상을 통해 고품질 발전을 도모하는 중국 경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올 1월부터 7월까지 기간 중국의 제조업, 소비사업, 대외무역 등 주요 경제 지표가 성장을 실현하면서 경제 운행은 안정적인 발전을 이룩하고 계속해 새로운 동력 육성, 기술 혁신, 구조 조정, 효율 격상을 통해 고품질 발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분석가들은 이는 중국 경제의 강한 회복력과 활력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성장이 부진한 세계 경제에도 동력을 불어넣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중국인민대학 경제학원 왕효성 교수는 각종 외부적인 충격과 내부적인 어려움의 측면에서도

결책층은 정세를 잘 파악해 더 적극적이고 힘 있는 거시적 정책을 실시하고 지속적으로 개혁 확대와 고수준 대외 개방을 심화했으며 중국 각계는 과학기술 혁신에 의거해 분발 진취하고 착실하게 고품질 발전을 추진하고 있다고 표했습니다. 게다가 중국 경제는 기초가 안정적이고 우세가 많으며 강인성이 강하고 잠재력이 크기에 경제가 위험 부담을 이겨내고 안정적으로 나아가는 데 튼튼한 버팀목이 되고 있습니다. 성적표를 분석해보면 중국 경제는 안정, 신생, 강인성이라는 세 가지 선명한 특징을 띠고 있습니다. 첫째, 경제 기반이 안정적입니다.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경제체로서 중국은 가장 광범위한 기동 공간과 위험 부담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 중국의 일부 지역에서 극단적인 날씨와 자연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하지만 경제는 여전히 안정적인 발전세를 유지했습니다. 올 1월부터 7월까지 기간 규모 이상 공업의 부가가치는 동기 대비 5.3% 성장했고 장비 제조업의 부가가치는 9.7% 성장했으며 첨단 기술 제조업의 부가가치는 13.8% 성장하면서 공업 기반이 더 튼튼해졌습니다. 사회 소비 상품과 서비스 소매 총액은 동기 대비 2.6% 성장했는데 그중 서비스 소매액은 상품 소매액보다 3.9%포인트 빠른 5.0% 성장했습니다. 이는 서비스 소비가 소비 확대의 주요 엔진으로 거듭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와 동시에 1월부터 7월까지 기간 소비자 물가는 동기 대비 소폭 상승하고 인민币 환율도 안정적으로 상승했으며 외환 보유액은 3조 4천억 달러 이상을 유지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중국 경제의 기반이 튼튼하고 자신감이 충분하다는 것을 입증합니다.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소비시장으로서 중국의 안정적인 경제 운행은 외국 기업의 안정적인 발전 기대를 가져다 줍니다. 네슬레 종합권 리사 장이자 최고 경영자인 마켓은 회사는 중국 소비자의 수요에 맞춰 제품 혁신을 진행하고 있으며 2020년 이래 중국에 대한 투자를 60억 원 이상 새로 추가했고 중국에서 판매하는 제품 중 90% 이상이 현지 생산을 실현하면서 중국 시장에 깊이 용납했다고 표했습니다. 특히 주목할 것은 인공지능, 친환경 저탄소 등 신흥산업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중국 경제 새로운 동력 에너지도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7월 말에 소집된 중앙정치국 회의에서는 신국 에너지 전환을 다그쳐 추진할 것을 제기했습니다. 1월부터 7월까지 기간 신동력이 규모 이상 공업 성장에 대한 기여도는 50% 이상에 달했고 공업 로봇 생산량은 동기 대비 28.5% 증가했으며 3D 인쇄 설비 생산량은 52.3% 증가했고 리튬 이온 배터리 생산량은 40.2% 증가했으며 신에너지 자동차의 로적 판매량은 전반 판매량의 50%를 초과하고 첨단 기술 산업에 대한 투자는 5% 증가했습니다. 상술한 일련의 데이터는 중국 제조업이 산업사슬, 가치사슬의 중고급으로 다그쳐 전환되면서 신동력의 경제발전 지탱 역할이 날로 강화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강력한 혁신활력은 중국에 대한 도움하는 외자 유치를 이끌고 있습니다. 글로벌 정결 서비스 제조업체인 독일 카츠의 관련 책임자는 회사가 3천만 원을 투자해 건설한 강소 상숙 3기 공장이 최근 정식으로 가동을 시작했다고 소개했습니다. 앞으로도 회사는 지속적으로 현지화 혁신과 생산 대치를 추진하고 중국 시장의 활력을 바탕으로 글로벌 정결 산업의 전환과 승격에 조력할 것입니다. 이 밖에도 중국 경제의 강인성이 외계에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대외무역을 예로 들면 외부 환경의 불확실성 증가와 보호주의 고조 등 도전에 직면해서도 1월부터 7월까지 기간 중국의 상품 수출입 총액은 동기 대비 17.3% 증가하면서 강력한 강인성을 보여주었고 세계의 소중한 확실성을 주입했습니다. 특히 1월부터 7월까지 기간 중국의 수입은 수출보다 8%포인트 높은 22% 증가했는데 이는 중국이 글로벌 슈퍼 구매사이자 초대형 판매사라는 점을 다시 한번 입증했습니다. 올 들어 벨라루시, 독일 등 나라에서 중국으로 수출 행사가 열리면서 중국이 국제 경제 무역의 호혜 협력 공간을 부단히 넓혀주고 무역의 균형 발전을 촉진하고 있음을

보여줬습니다. 당면 국제 정신은 복잡하고 둔엄하며 내소 부족 문제가 두드러지게 나타나면서 경제 발전은 여전히 많은 위험 부담과 도전에 직면했습니다. 하지만 1월부터 7월까지 기간의 경제 운영 상황을 보면 중국 경제의 안정적인 기본 기조는 변치 않았습니다. 새로운 동력 에너지의 발전과 상대, 개혁 개방 확대 심화, 거시 정책의 효과 발휘와 극대화에 따라 중국은 경제가 새로운 동력 육성, 기술 혁신, 고조 조정, 효율 격상을 통해 고품질 발전을 도모하도록 추진하고 15차 5년 전망 계획의 량완 시작을 힘써 실현할 것입니다. 이는 또 세계 경제에 더 많은 중국의 기회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나이지리아 태양지 롬평처럼 앞으로 중국 기회 2.0은 세계 기회 2.0이 돼 세계와 더 많은 성과를 공유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새로운 동력 육성, 기술 혁신, 구조 조정, 효율 격상을 통해 고품질 발전을 도모하는 중국 경제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해설의 강소래였습니다.

0: 심층 보도.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내외 첫점 문제와 주요한 사건 사변에 대한 보도와 논평을 전해드리는 중앙방송 전국 심층 보도 시간입니다. 저는 오늘 프로 진행을 맡은 최월단입니다. 오늘 학습시간 권에서는 습금평 국정운영론함 제4권의 내용을 보내드리고 특집방송 중화민족 공동체를 구축하고 새로정에서 분발하자 권에서는 가장 더운 지역에서 랭수성 오류를 길러낸 신강의 경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뉴스 추석 시간에는 모리따니에서 펼쳐진 길상방주호의 진로 이야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애청 부탁드립니다. 먼저 학습 시간입니다. 리구코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2: 学习是成长进步的阶梯，青年人正处于学习的黄金时期，应该把学习作为首要任务，作为一种责任、一种精神追求、一种生活方式。树立梦想从学习开始，让勤奋学习成为青年远航动力，让增长本领成为青年青春搏击的能量。
3: 배움의 길에서 전진하고
0: 배움의 전당에서 진보하는 학습 시간. 오늘 이 시간에는 당 100년 분투의 중대한 성과와 역사적 경험에 대한 중공주왕의 결의에 관한 설명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시간입니다. 1981년에 열린 당주왕 제11기 제6차 전원회의에서는 건국 이래 당의 약간의 역사 문제에 대한 결의를 통과해 신중국 창건 이전의 당의 역사를 회고하고 사회주의 혁명과 건설에서 얻은 역사적 경험을 총화하고 일부 중대한 사건과 중요한 인물에 대한 평가를 진행했으며 특히 모택동 동지와 모택동 사상을 정확히 평가하고 시비를 똑똑히 가르고 좌적인 그릇된 관점과 우적인 그릇된 관점을 시정하고 전당을 사상적으로 통일시킴으로써 당이 일치단결에 앞을 내다보고 개혁개방과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을 보다 잘 추진하는 데 중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현재 첫 번째 역사 결의를 제정한 지 어느덧 76년이 지났고 두 번째 역사 결의를 제정한 지도 은 40년이 흘렀습니다. 지난 40년간 당과 국가의 사업이 크게 발전했고 당의 이론과 실천도 크게 발전했습니다. 새로운 역사적 출발점에서 지난날을 돌이켜보고 앞날을 전망하면서 당이 지난 100년간의 분투를 거쳐 얻은 중대한 성과와 역사적 경험, 특히 지난 40여 년간의 개혁개방을 통해서 얻은 중대한 성과와 역사적 경험을 전면적으로 총화하는 것은 객관적인 필요성뿐만 아니라 주관적인 여건도 갖추어져 있습니다. 당주왕은 다음과 같이 인정합니다. 당 창건 100주년이라는 중요한 역사적 시점, 그리고 당과 인민이 첫 번째 100년 분투 목표를 성과적으로 달성한 후 소요사회를 전면적으로 실현하고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을 전면적으로 실현하는 두 번째 100년 분투 목표를 향해 매진하는 중대한 역사적 고비에 당이 지난 100년간의 분투를 거쳐 얻은 중대한 성과와 역사적 경험을 전면적으로 총화하는 것은 전당이 사상과 의지와 행동을 한층 더 통일하고 전국 여러 민족 인민을 단합 인솔해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의 새로운 위대한 승리를 이룩하는 데서 중대한 현실적 의의와 심오한 역사적 의의를 갖고 있습니다. 당주왕은 다음과 같이 인정합니다. 지난 100년간 당의 기세도 높은 분투 노정을 돌이켜보면 시간폭이 길고 관련된 범위가 넓어 연구해야 할 문제들이 많습니다. 총적으로 말하면 역사를 총화하고 법칙을 파악하고 신념을 확고히 하고 앞날을 열어나갈 때 대한 요구에 따라 당이 걸어온 위대한 역사적 행정과 국가와 민족을 위해 이루어낸 위대한 역사적 공적을 전면적으로 총화해야 하며 당이 지난 100년간 시종 막수주의의 기본 원리를 중국의 구체적인 실정과 결부시키고 우수한 중화 전통 문화와 결부시키면서 막수주의의 중국화를 끊임없이 추진해온 과정을 깊이 연구해 신시대 당의 혁신 이론에 대한 이해와 파악을 심화해야 하며 당이 지난 100년간 끊임없이 당의 단결을 수호하고 당주왕의 권위와 집권적 통일 용도를 수호해온 과정을 깊이 연구해 당의 정치건설 강화라는 막수주의 정당의 이 선명한 특징과 정치적 우위를 깊이 터득해야 하며 당이 지난 100년간 중국인민을 위해 행복을 도모하고 중화민족을 위해 부흥을 도모해온 과정을 깊이 연구해 당과 인민과 생사고락을 함께 가는 혈연적 연계를 깊이 인식하고 인민을 위해 행복을 더 잘 도모하고 인민의 의거에 역사적 위협을 창조해야 하며 당이 지난 100년간 자체 건설을 강화하고 자기 혁명을 추진해온 과정을 깊이 연구해 당을 전면적으로 엄하게 다스리는 것을 영원한 과제로 삼는 의지와 신념을 굳히고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를 견지하고 발전시키는 역사적 행정에서 당이 시종 굳건한 영도적 핵심이 되도록 확보해야 하며 역사 발전의 법칙과 대세를 깊이 연구해 신시대 새 장정의 길에서 시종 당과 국가 사업 발전에 역사적 능동성을 장악하고 기성의 분투 목표에 따라 기세도 높이 미래를 향해 매진하는 용기와 힘을 북돋워야 합니다.
1: 노래 한 곡 들으시겠습니다.

가레즈가 100년 동안 조용히 흐르면서 곳곳에 오아시스를 만들어냈습니다. 과거 돌파는 과일과 멜론 재배로 유명했지만 수산 양식은 거의

0: 또다시 질상반주 호를 따라 이곳으로 왔습니다. 진료과와 진료실 설치로부터 진료 접수를 배치하기까지 그리고 의무진 사이의 조율까지 축강주임은 천상의 의료 업무를 하나하나 기자에게 자상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지난 임무 때부터 축강주임은 일기를 쓰는 습관을 키웠습니다. 그는 이곳 날씨는 매우 덥고 사람들은 매우 열정적이지만 그가 더 신경 쓰이는 것은 의료 지원에 대한 현지 주민들의 절박한 수요였다고 말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다시 임무에 참여한 사람은 또 소독 공급 업무를 담당한 맹요해가 있습니다. 2년 전 평화방주 호를 따라 임무를 수행했을 때 현지 주민들의 열정과 선의에 깊은 인상을 받은 그녀는 이번 원정에도 자발적으로 자원했습니다. 주로 의료기기 처리를 담당하는 맹요해는 림상 검사와 수술을 위해 보장을 제공합니다. 비록 환자를 직접 대면하는 일은 거의 없지만 그녀는 이 일 역시 현지 환자들을 위해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의과 의사 주욱은 처음으로 해외에서 중의 진료를 진행했습니다. 진료 중 그에게 깊은 인상을 남긴 것은 환자들 사이의 입소문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치료를 받은 뒤 곧 주변 사람들에게 추천했고 다음 날에는 소개받은 사람들이 찾아와 침술과 부항치료를 요청했습니다. 주욱은 때로는 오전만 해도 지인의 소개로 온 환자 여러 명을 치료한다고 말했습니다. 중의과 의사 황념 앞에서 환자 무바라크는 문진에 답하면서 손으로 뒷목과 어깨를 두드려 불편한 부위를 가리켰습니다. 부항치료가 끝난 뒤 어깨에는 둥근 부항 자국이 남았습니다. 그는 손을 뻗어 만지면서 이 자국은 언제쯤 사라지는가? 고 물었습니다. 이는 정상적인 현상으로서 며칠 뒤면 곧 사라진다는 말을 듣자 무바라크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이고 목을 한번 돌리면서 어깨가 확실히 한결 가벼워졌다고 말했습니다. 황념 의사는 많은 현지 환자들이 이전에 부항 치료나 침술을 한 번도 접해본 적이 없지만 진료 과정에서 망설임이나 경계심을 보이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중국 의사들에 대한 현지 환자들의 신뢰는 중국의 대아프리카 의료대가 60여 년간 깊이 뿌리내린 데서 비롯됩니다. 제36진 몰입단이 지원 중국 의료팀은 현재 현지에 주둔하고 있습니다. 이번 입항기간 의료팀은 길상방주호와 안과, 정형외과 등 여러 진료과에서 합동진료를 펼쳤습니다. 의료대장 왕우는 현지에 뿌리내린 의료대의 림상 경험과 병원선의 첨단 전문가 팀이 결합되어 양측의 빈틈없는 협력이 진료를 더욱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만들었다고 밝혔습니다. 먼 항해에 나선 백의 천사들은 나중에는 출발해 귀국하겠지만 모리따니에 상주하는 중국 의사들은 여전히 이곳을 지킬 것입니다. 드넓은 대양을 항행하는 방주든 사막 변두리의 주둔지에서든 백의 천사들은 이 땅에 사라지지 않을 건강과 길상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1: 나는 한 방울의 물입니다.
2: 나도 한 방울의 물입니다.
1: 나는 맑은 시냇가에서 왔습니다.
2: 나는 깨끗한 조수지에서 왔습니다.
1: 꽃밭에서 나는 꽃들의 아름다움을 책임집니다.
2: 수도꼭지를 제대로 닫지 않아 나는 하수도로 향합니다.
1: 나는 강과 하천에 흘러들어 농토를 관계합니다.
2: 먹물처럼 검게 오염된 나는 악취를 풍깁니다.
1: 물 자원을 아껴 물 한 방울의 가치를 발휘합시다.
3: 노래 한 곡 들으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성보도였습니다. 이 시간 프로펜션과 진행의 절단이었습니다. 저희 방송의 기타 내용을 또 들으시려면 윈팅 앱을 내

0: 안녕하십니까? 좋은 세상 프로에서 인사드리는 조일광입니다. 가을이 깊어지고 기온이 점차 떨어지면서 연길씨도 본격적인 열공급 시즌에 들어서게 됩니다. 열공급은 시민생활과 직결되는 핵심 민생사업으로 궁금한 점이 많으실 겁니다. 오늘 좋은세상 프로에서는 연길씨 집중열공급 그룹유한회사 영업중심 최련화 주임과 함께 열공급 관련 정책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애청 기대합니다. 네, 먼저 오늘 생방송실을 찾아주신 연길
1: 10부터 4월 20까지입니다.
0: 네.
1: 예, 다만 기상 상황에 따라서 우리 회사는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게 노력하며
0: 네.
1: 예, 혹시나 한파가 일찍 오거나 아니면 늦게 풀리면 공급 시작이 앞당겨지거나 종료 시간이 연장될 수는 있습니다.
0: 네.
1: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또 우리 지금 한창 열 공급 전이지 않습니까?
0: 네.
1: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준비가 우리 회사는 다 준비되어 있고 예. 지금은 매년은 보통 10월 20일부터입니다.
0: 네, 예. 그래요. 이제 10월 20일부터 정해져 있지만 기온과 변화에 따라서 또 조금 네. 앞당겨질 수도 있고
1: 네.
0: 조금 더 길어질 수도 있고
1: 네.
0: 네, 그렇게 변화가 가능하다는 얘기시죠.
1: 네.
0: 그래요. 네, 본격적으로 열 공급을 시작하기 전에 네, 집중 열 공급 그룹 유한회사에서는 어떤 사전 점검 및 준비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지 또 시민들은 미리 어떤 점을 준비하면 좋을까요?
1: 네, 우리 회사에서는 시민들이 기준에 또 우리 집안의 기준에 의하여 보일러, 열 교환기 등 주요 설비를 점검하고 예, 또 우리 그 배관 세척이나 루수이 있거나 이런 데를 우리 검사합니다.
0: 네.
1: 예, 그리고

0: 관도라고 하죠. 예, 거기도 우리가 또 막혔는지 안 막혔는지도 우리가 다 상태를 확인하고 예, 시민들은 또 집안에 대해서도 확인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집안의 배관과 만약에 누수가 된다는 상황이 있을까 봐 예, 혹시나 좀 매번마다 매년마다 파멀이라고 하죠. 예, 이 파멀은 보통 집안에 어떤 분들이 물어보신다. 파멀이 어느 위치에 있는지 보통 집안도 漏水点이 있는지 이것도 확인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장기 외출 시 장기 외출 시 혹은 집이 많이 또 비와 있는 상황이라고 하시면 먼저 오셔서 보팅 하시든지 또 이런 또 보팅 와서 먼저 일단 신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 미리 또 가서 수속을 마쳐야 하는 거죠.
0: 네, 그리고 또 난방비 납부도 준비도 하시고 매년 10월 20전으로 시간이 정해져 있으니까 많은 주민분들이 이 시간을 놓치지 마시고 납부할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 그래요. 현재 연길시 집중열공급그룹위원회사의 이 지역열공급구역은 어떻습니까? 신규 입주단지도 포함이 됩니까?
0: 열공급 우리 구역은 지금, 우리 회사는 지금, 지중공로주의하고 연서주의, 그리고 서부 추위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우리 열공급구역은, 제일 동쪽부터 시작하여 북대시장 이남. 그리고 그 샹위 주된 있지 않습니까?
1: 상호호텔.
0: 상호호텔 서쪽. 맞습니다. 서동쪽. 여기가 집중 열공급 구역이고. 그리고 연서 쪽은 연대 부근. 서부 쪽은 조양천 시민들까지입니다. 그리고 그 지금 발전 구역 있지 않습니까? 발전 구역도 우리 구역입니다. 그리고 신규 입주 단지는 그 또 개발 상의가 이번 또 개발 상의가 또 상황에 따라서 신청이 가능 신청하셔야만이 우리 구역에 또 포함될 수 있습니다.
1: 그래요. 본인 집이 이제 어느 열공급 회사 구역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은 어떻게 자문을 하시면 될까요?
0: 우리 지금부터 통지단 납부를 매개 입주 단지에 부집중적으로 열공급 하시기 때문에 모든 상황에 따라서 자문하실 때에는 250114에 자문하시면 됩니다.
1: 그래요. 올해 이 주거 주택과 또 비주거용 주택의 이 열공급 요금 기준은 변동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0: 이 매년마다 아직은 변동은 없습니다. 이 주거용하고 비주거용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주민용, 주거용은 열공급 면적의 매 평방에 31원이고
1: 31원.
0: 비주거용은 건축면적, 건축면적이라면 주민들이 건축면적이 건축면적은 그 집점면적입니다. 집점면적에 그 建筑面积라고 적혀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 말하는 门市라고 하죠. 门市房, 营业房. 이런 주민들은 건축면적의 매 평방에 38원입니다.
1: 38원.
0: 그리고 학교. 학교는 33원. 평방에 33원. 변동은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1: 그래요. 이 열공급 비용은 그럼 이제 제일 늦어서 언제까지 납부를 해야 하는지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생길 수 있을까요?
0: 구체적인 납부 기한은 매년 10월 20전입니다. 이거는 문건에 의하여 10월 20전까지 납부하셔라고 하시는데 어떤 분들은 또 개체 무슨 또 상황이 있을 수도 있고 거기에 또 따라서 우리 상황에 맞게 처리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또 어떤 주민들은 한 몇 년씩 안 내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0: 법적 절차를 진행하는 등 이런 진행이 발생할 수 있으니 와서 신청하시고
1: 네.
0: 자기 집 상황도 말씀하시고 네.
1: 네.
0: 그러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냥 이렇게 한 몇 년씩 돈을 안 내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왜 안 내느냐 하면 또 모두 또 자기 개인 상황이 있으시고
1: 네.
0: 네. 그러니까니 오셔서
1: 네.
0: 상황을 설명하고 우리가
1: 네.
0: 현장도 검사하고 우리가 또 공로 이를 소비하는 시통이 있습니다. 네, 거기에 또 적혀 있는 상황도 보고
1: 네.
0: 여러 가지를 많이 봐야 합니다. 하지만 기한에 납부 안 하실 때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1: 네, 법적 절차대로도 진행할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래요. 이제 따로 이제 납부하지 않으면 어떤 뭐 벌금이나 더 이제 비용이 더 붙는 거는 없습니까?
0: 네, 그거는 또 상황에 따라 보셔야 됩니다. 예, 상황에 따라서 이분이 집이 혹시 오래 안 나가셔서 어떤 분들은 보팅을 하셨는데
1: 네.
0: 예, 보팅을 하셨는데 와서 이듬해 와서 다시 신청 안 가져가지고 예, 전 금액이 적혀 있을 수 있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모든 상황에 따라서 예, 우리가 또 봐야 되고 또그 상황에 따라서 법적 절차를 우리가 또 진행합니다. 예.
1: 그래요. 지난달부터 열공급 비용을 납부하라는 통지가 이제 여러 서구역 단지에 붙어 있던데요.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이 열공급비 납부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0: 네, 영업청에 와서 납부할 수, 하시겠으면, 네, 모두, 지금, 우리, 열 공급 회사에 모두 네개 곳이 있습니다. 예, 한 곳은 우리가 인민로 왕통小区, 예, 여기에 오시면, 门市 1층하고 2층에 거기 또 적혀 있습니다. 영업청 이렇게 수입청이라고, 예, 거기 와서서 돈 내시면 되고, 연소하고, 발전, 예, 그러니까 그 연대 쪽에 있는 주민들하고, 발전에 있는 주민들은 그, 주정부 있지 않습니까? 주정부 서쪽에 신조 야웬쇼츠라고 있습니다. 네, 거기 2층에 가시면 또 우리 영업청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세 번째 구역은 새 체육장. 예, 새 체육장 동쪽편에 또 우리 영업청이 한내 있습니다. 예, 거기는 또그새 체육장 주민들이 거기 또 영업청에 가셔서 낼수 있고, 예, 조양천 주민들은 그 펑청쇼区라고 있습니다. 매집마다 붙여놓는 그 통지단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는 공로 변호 있습니다. 예, 이 공로 변호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호마이기 때문에, 예, 주민들께서 이거,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이 공로 변호를 입력하시고, 이제 아까 말하다시피 어느 구역이 있는 분들이면 어느 구역이 회사 이름으로 예, 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연서 쪽에 있는 그간이 연대 쪽에 있는 주민인데 예, 근데 보지 않고 그냥 거기서 연지시 지중공로集团 有限公司를 입력하시면 내실 수 없습니다. 예, 연서 쪽에 있는 분들은 또 연지시 연시지중공로有限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하다시피 통지단 납부서를 잘 확인하셔야 됩니다. 예, 그리고 그 시부 예, 연지시 시부 有限 공사 예, 여기 있는 주민들도 지금 말할 수 있는 그새 체육장 동쪽에 계시는 주민들은 예, 연지시 시부 有限 责任 공사를 선택해 주셔야 되고 네, 그리고 또그 조양천 있는 서류라든지 집조라죠. 예, 집조를 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어떤 분들은 또 와서 돈을 지불하는 동시에 또 보팅하려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 예를 들어서 우리 여기 구역의 특징상 외국 가시는 분들이 많으시니까 예, 친구를 부탁하거나 친척을 부탁하셔서 오는 분들이 많으신데
1: 대리인이죠.
0: 예,

0: 신분증 하고 그 위임장 위토 수라고 하죠. 예. 그거 다 가지고 오시면 예, 한 번에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이렇게 지금도 이렇게 스마트폰을 이용 안 하시는 주민들께는 또 우리가 또 이용할 수 있게끔 현금도 우리가 다 예,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 오시기 전에 혹시 위치가 아직은 딱 확실하지 않을 때에는 250-114에 전화하셔서 예, 자문하셔서 주소를 확신하고 예, 그렇게 오시면 되겠습니다.
1: 그래요. 장기간 집을 비우는 등 사유로 열 공급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이 열 공급 중지 신청 마감 기한은 언제까지입니까?
0: 예, 마감 기간은 보통 우리는 9월 말에서 10월 초까지 추천합니다. 예, 기한을 넘기면 해당 연도에는 중지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9월 말부터 우리는 지금 시험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완도에 물이 들어가고 압력이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예, 그래 문건에서는 10월 10까지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예, 문건에서 10월 10까지라고 적혀있는데 보통은 추천은 9월 말 전에 오시면 예, 어떠한 조건에서도 다 우리가 해드릴 수 있습니다.
1: 그래요. 이제 그럼 临시 열공급 중지와 영구 열공급 중지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0: 임시 중지는 일정 기간 내에 돈을 납부하는 데부터 차이가 있습니다. 예, 임시 중지는 매년 100분제 20을 내셔야 됩니다. 기초열 공급비를 내셔야 됩니다. 그리고 영구 중지는 그 해당 해부터 안 내셔도 되지만 내가 회복하실 때에는 그 전에 매년에 100분제 20을 내셔야 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은 어떤 주민들한테 해당되는가 하면 외국을 가시던가 아니면 외지를 가시던가 예, 매년마다 와서 왜냐하면 이렇게 그 마무리가 복도에 설치됐을 때랑 그다음에 실내에 설치됐을 때랑 또 틀립니다. 예, 밖에 실외에 설치됐을 때에는 매한번 와서 이렇게 수속을 밟으시면 되는데 실내에 있는 분들은 우리가 매년마다 가서 검사해야 되기 때문에 밖은 우리가 주민을 거치지 않고도 우리가 확인 상태를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1: 그렇죠.
0: 예, 근데 실내에는 또 우리가 들어가서 안전 검사도 해야 되고 예, 상황도 우리가 확실하게 또 봐야 되고 하기 때문에 조금 실내로 들어가는 임시 중단하는 분들께는 조금 예, 절차가 좀 많을 수 있습니다.
1: 그래요. 이제 열공급 중지 그 수속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혹시 이제 온라인으로도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0: 네, 열 공급 중지 수속은 잠시상 예, 온라인으로 처리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또 현장 확인도 하셔야 되고 우리가 예, 그리고 또 신분증집 이런 것도 서류를 또 우리가 또다 확인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아직까지는 온라인으로 예, 우리는 항상 주민들하고 이그 중단 수속을 하실 때꼭 물어보신다. 집주인인가? 아니면 손님이가 혹시 그냥 거기서 와서 머무는 사람, 예, 주민인가? 예, 꼭 확인합니다. 예, 왜냐하면 우리도 그만큼 책임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예.
1: 그래요. 열 공급을 중지한 후에도 이제 일정한 비용을 납부해야 한다고 방금 말씀 주셨는데요. 이 비용을 납부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그 요금 기준은 또 어떠한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까요?
0: 네. 이 100분제 20에 대해서 납부하는 경우는 우리는 일단 먼저 그 문건에 의하여, 예, 우리가 받고는 있습니다. 예, 그 어떤 분들도 물어보신다. 이거 왜 100분제 20을 받느냐. 예, 중지해도 우리는 그 배관에 대해 또 유지도 해야 되고, 관리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동파 방지라든가 이게 또다 공용 설비 운영에도 들어가니까 예 그리고 이

0: 모든 이 우리가 돈을 받는 규정은 또그 문건에 의하여 우리가 받습니다. 네,
1: 네.
0: 문건은 또 규정에 따라서 우리가 요금 기준도 규정에 따라서 예,
1: 네.
0: 받습니다.
1: 그래요.
0: 예.
1: 이제 열 공급을 중지하였다가, 아니, 이제 모든 세대가 열 공급을 중지를 신청할 수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중지 신청 제한 조건은 무엇입니까?
0: 제한 조건이 아까 말하다시피 배관에 물이 들어가서
1: 네.
0: 압력이가 우리가 처음부터 배관에 물이가 다 들어가고 어떤 집은 그 farmer 있지 않습니까?
1: 네.
0: 여러 집이가 한개 farmer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새 집이 한개 farmer 쓰고 있는데 중간 집이 보팅을 신청합니다. 그러면 이거는 그 상황에 예, 제한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1: 부합되지가
0: 예,
1: 않죠.
0: 부합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상황은 좋기는 아까 말하다시피 9월 말 전에 예, 우리가 모든 운영위가 실행되기 전에 오셔서 신청하시면 보통은 제한되는 조건은 없을 겁니다.
1: 네,
0: 예.
1: 그래요. 열 공급을 중지했다가 또열 공급을 진행하는 기간에 다시 사용하고 싶을 경우에는 회복이 가능한지 그리고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실까요?
0: 열 공급 기간 중에도 회복 신청이 가능한 경우는 있습니다. 예, 다만 이미 공급이 우리가 한창 진행 중인 시기이기 때문에 아까 말하다시피 제한될 수도 있고, 예, 일단은 현장 점검을 하셔야 됩니다. 예, 아까 말하다시피 파멀이라든가, 예, 그리고 그 미납금이 있는지. 예, 그리고 또 회복하는 신청 가운데서 또 자료가 다 있는지, 예, 모든 걸다 확인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100분제 100은 회복할 수 있다고는 예, 말할 수는 없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9월, 10월, 9월 중, 9월 말 전에 회복할 주민들도 9월 말 전에 오시면 좋겠습니다. 예.
1: 그래요.
0: 예.
1: 도중에 열 공급을 회복했을 경우, 열 공급 비용 그 납부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추가 수수료는 또 없습니까?
0: 네, 추가 수수료는 없습니다. 그냥 임시 중단은 100분제 20, 열 공급 비용을 납부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또 회복하실 때에는, 도중에 회복할 경우에는 나머지 100분제 80을 모두 지불하셔야 됩니다. 예, 모두 100분제 80을 모두 지불하시면 됩니다. 예, 어떤 주민들은, 10월 전으로 이렇게 임시 중단하셨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2월에 혹은 1월에 오셔서 회복하려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당지 우리 그 문건에 의하면 네, 나머지 100분제 80을 모두 지불하셔야 됩니다. 네. 왜냐하면 공급 기간이 또 한창 진행 중이기 때문에 예, 우리도 많이 추천은 안 드립니다. 예.
1: 그래요.
0: 예, 안전 문제도 있기 때문에, 예.
1: 이 비용 기준은 뭐 개인주택과 상업용 주택, 두 가지 다 같은
0: 네.
1: 기준입니까?
0: 네, 맞습니다. 모두 100분제 20입니다.
1: 그리고
0: 예.
1: 다시 재사용할 경우에는 나머지
0: 100분제
1: 80을
0: 80을,
1: 다
0: 예, 지불하시면
1: 지불하시고,
0: 됩니다. 예.
1: 그래요. 열 공급이 시작 초기에 배관에 물이 새는 등 고장이 우려되는데 시민들이 자가 점검해야 할 실내 시설 부분은 어느 곳인지 말씀해 주실까요?
0: 일단은 오래된 주택은 배관이 부식 여부를 또 확인하셔야 됩니다.
1: 부식이
0: 예,
1: 가는
0: 부식이
1: 거죠.
0: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왜냐하면 오래된 주택은 보통 우리 그 farmer 있지 않습니까? 예, farmer 상태가 작동되는지 작동 안 되는지 예, 이런 여부도 확인해야 되고, 예, 그리고 초기에는 그리고 배관 동파라든가 예, 그런 우려가 있으니까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0: 우리가 예 추천하는 거는 지금부터 우리가 시수의 계단입니다.
1: 네.
0: 그 지금부터 우리 백관이 모든 안전을 점검하기 때문에
1: 네.
0: 예, 지금부터 우리가 시험하는 도중이죠.
1: 어.
0: 예, 근데 지금 여름에는 우리 배관에 안에 물이 없지 않습니까?
1: 아, 네.
0: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들어갔을 때는 우리가 추천하는 거는 파머를 관비하시라고 합니다.
1: 아,
0: 예,
1: 네.
0: 일단 파머를 관비하시고 그러면 그 찌꺼기라든지
1: 네.
0: 우리가 집안을 두루 모으게 차단하는 작용도 합니다.
1: 네.
0: 예, 그리하여서 우리가 지금 파머 상태도 확인하는 동시에 파머도 우리가 관비하시고 한 두날 정도 그리고 열고 물이 새는지 예, 누수가 있는지 예, 이런 상태도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1: 그래요. 만약 이제 열공급 시설 그 수리가 생겼다면 책임은 어떻게 나뉘는지 또 어떤 부분은 열공급 회사가 책임지고 어떤 부분은 입주자나 물업회사에서 책임지는지 네, 얘기해 주실까요?
0: 네, 이 구체적인 책임 범위는 우리가 일단 현장 가봐야 됩니다.
1: 아, 네.
0: 네, 입주자는 집안의 배관이랑
1: 네.
0: 네, 방열기, 이런 파멀 등 이런 시설을 책임집니다.
1: 어, 네.
0: 네, 그리하여 그 우리가 있는 그 파멀 일이라고 하죠.
1: 네.
0: 예, 그 보통 우리가 현장에 가봐서
1: 네.
0: 어떤 데는 더 훈호한 집도 있고 훈호 아니한 집이 있습니다.
1: 네.
0: 예, 훈호하고 훈호 아니한 집을 어떻게 가리느냐? 훈호한 집은 복도에 예, 복도에 우리가 열 공급관도가 있습니다.
1: 아, 네.
0: 예, 그러면 그 밖에도 파멀 예, 있습니다.
1: 네.
0: 예, 그러면 파멀부터 시작하여서 안오는 그 집주인이
1: 네.
0: 근데 그 상황에도 봐야 됩니다. 예,
1: 아.
0: 현장 상황을 또 보셔야 되고
1: 어, 네.
0: 예, 근데 이 수리 예를 들어서 집에 뭐 일단은 이런 입주자가 여김에 대하여 물어보실 때는 꼭 집에 어디가 고장 나거나 예 그러기 때문에 물어보지 않습니까? 예 이럴 때는 우리 250-0124에 전화하시면 우리 그 구역에 예 기술자이니 예첫 번째 시간으로 가서 집에 입주하여서 예 봅니다. 어떤 상황인지. 예, 예를 들어서 집안에 뭐 배관이라든가 밸브가 고장 났을 때는 우리 기술 지도로 할수 있습니다.
1: 그래요.
0: 예.
1: 이제 열공급 기간 집안이 춥거나 이 온도 편차가 크고 물이 새거나 배관 소음이 발생하면 어느 곳에 또 고장 신고를 해야 하는지 출동 소요 시간은 어느 정도가 걸립니까?
0: 네, 지금 우리 전 구역의 자문전화 아까 그250-0124 있지 않습니까? 예, 일단 누수가 발견됐을 때에는 漏水라고 하죠. 예, 漏水가 발견하였을 때에는 우리 24시간 자문전화가 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250-0124에 일단 전화하시면 우리가 제일 빠른 속도로 예, 우리 입주자한테 전화하셔서 상황 설명을 듣고 거리가 멀 때에는 상황 설명을 듣고 우리가 기술 지도를 해줍니다. 예, 그리고 제일 빠른 시간 내에 현장에 도착하여서 예, 그 상황에 맞게 예, 수리도 하고 예. 지금 우리가 지금 한창 지금 시수해야 하는 계단이기 때문에 모든 여기서도 제가 부탁할 일은 지금 딱 시수의 계단입니다. 우리 지금. 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주민들이 일단 집안에 漏水하거나 하실 때는 일단 파머를 관비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다음 두 번째는 우리 회사에 전화하셔서 예, 어느 구역에 예, 누수가 있다고, 예, 그리고 지점을 확실하게, 예, 알려주고, 그러면 우리가 제일 빠른 시간 내에 그 상황에 맞게 서리, 예, 점검이 이루어집니다. 예, 그리고, 어젠 금방 이제 열 공급할

0: 시간이 다가오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열 공급 시간이 다가올 때에는 예를 들어서 10월 20일부터 우리가 보통 다 열 공급 다가설이 예, 그냥 온도가 올라오지 않을 경우 예, 두 번째는 또 그 집안에 그 공기 그
1: 배당에 가서
0: 네.
1: 측정을 제대로 해야겠죠.
0: 예, 그리고 그 주민들이 요구하는 열 공급 열 열에 맞게끔 우리가 많이 복무에 노력을 하고 예. 그러기 때문에 많이 예, 우리들도 예, 자문하죠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 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좋은 세상 프로 민생열선 코너에서는 연결시 집중 열공급 그룹 유한회사 영업중심 최련아 주임과 함께 열공급 관련 정책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그래요. 오늘 좋은 말씀 너무 감사했습니다.
0: 네.
1: 이 시간 프로 편집의 허영실 방송 담당의 졸광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0: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으로 향하는 새 시대 새 장정의 길. 그 길은 밝고 빛납니다. 정치 이론 해독 프로그램 습금평 국정 운영을 논함을 통해 습금평 주석의 국정 운영에 대해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중국공산당 제19기 중앙정치국 상무위원들이 중외 기자들과 만나는 자리에서 습근평이 한 연설의 일부분을 학습하겠습니다. 신시대의 새로운 기상으로 새로운 성과를 이룩하자. 2017년 10월 25일 방금 소집된 중국공산당 제19기 중앙위원회 제1차 전원회의에서는 새로운 중국공산당 중앙지도기구를 선출하고 나를 선거해 계속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총서기를 만들도록 했습니다. 이는 나에 대한 긍정이고 더욱이는 편달을 드립니다. 우리는 꼭 맡은 바 자리에서 꾸준히 소임을 다해 사명과 중탁을 저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지난 5년간 우리는 많은 일을 해왔습니다. 일부는 이미 완성했지만 일부는 앞으로 계속 해나가야 합니다. 19차 당대회에서는 또 새로운 목표와 임무를 중국의 운명을 결정하는 관건적인 조치입니다. 지난 40년간의 개혁개방은 중국 인민이 초유 생활을 누리게 하고 점차 부유해지게 했습니다. 우리는 경험을 총화하고 여세를 몰아 국정운영체계와 국정운영능력의 현대화를 계속 추진하고 재반 분야의 개혁을 확고부동하게 심화하고 확대해 개혁과 개방이 상호 촉진하고 보완하도록 할 것입니다. 나는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이 기필코 개혁개방을 진행하는 과정에 실현될 것이라고 굳게 믿습니다. 2019년 우리는 중화민공화국 창건 70주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는 새로운 발전 리념을 관철하고 중국 경제의 지속적인 건전한 발전을 추진해 중국 인민과 세계 각국 인민에게 혜택이 돌아가게 할 것입니다. 우리는 13호 규획에서 확정한 재반 임무를 계속 잘 실행하는 동시에 향후 발전에 대해 새로운 계획을 세우고 재반 사업이 전면적으로 발전하도록 추진해 우리 인민공화국을 더욱 번영 부강하게 건설할 것입니다. 2020년 우리는 초유사회

사회를 전면적으로 실현하게 됩니다. 초여 사회를 전면적으로 실현하는 데서 그 누구도 빠뜨려서는 안 되며 공동 부유를 실현하는 길에서 그 누구도 뒤떨어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전당과 전국의 모든 힘을 동원해 빈곤 퇴치 난관 돌파 임무를 결연히 완수함으로써 우리가 한 약속을 확실히 지킬 것입니다. 이상 오늘 브루를 마칩니다. 이 시간 책임 편집의 리리명이었습니다. 청취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우리의 노래 정다운 멜로디 매주 일가. 안녕하십니까? 매주 일가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김학송 작사, 문종덕 작곡의 연변대찬을 김지협의 노래로 보내드립니다.

소리에 적당한 규율의 합성체인 음악, 내게 하루를 보내기 위해서 필수적인 요소가 되어버린 음악. 소리로 하여금, 가사로 하여금 우리에게 많은 영감을 주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정을 심어준 공기의 파동이 만들어낸 예술, 음악. 네, 오늘도 그 음악과 함께합니다. 네, 오늘 음악의 향기에서 들을 첫 곡입니다. 김선희, 류미 씨가 부른 노래입니다. 영원한 조국의 부강을 위해.

아름다운 장미는 사람들이 꺾어가서 꽃병에 꽂아두고 혼자서 바라보다 시들면 쓰레기통에 버려지는데, 아름답지 않은 들꽃이 모여서 장관을 이루면 사람들은 감탄을 하면서도 꺾어가지 않고 다 함께 바라보면서 관광명소로 즐깁니다. 네, 우리들 인생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만 잘났다고 뽐내거나 내가 가진 것이 좀 있다고 없는 사람들을 업신여기거나 좀 배웠다고 너무 잘난 척하거나 권력이 있고 힘있다고 마구 날뛰는 사람들은 언젠가는 장미꽃처럼 꺾어지고 이용가치가 없으면 배신당하고 버려지지만, 내가 남들보다 조금 부족한 듯, 내가 남들보다 조금 못난 듯, 내가 남들보다 조금 손해본 듯, 내가 남들보다 조금 바보인 듯, 또 내가 남들보다 조금 약한 듯 하면서 이렇게 살아간다면요, 나를 사랑해주고 찾아주고 좋은 친구들이 더 많이 생기면서 이보다 더 좋은 행복이 어디 있을까 싶습니다.

사랑하는 것이 없이는 못 사는 세상이라고 늘 얘기를 합니다. 사랑은 자신에게 무엇이 남아서 주는 것이 아니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나누는 마음에서 생겨납니다. 진정한 사랑은 상대편으로부터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았던 영혼의 순수함에서 생겨나지 않을까요? 가진 것이 많을수록 주는 것에 더 인색한 세상입니다. 하나를 가지면 다른 하나를 더 가지고 싶고 하나를 가지면 또 다른 하나를 더 가지고 싶은 사람의 헛된 욕망. 고장난 세상을 치료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사랑뿐.

생각하다 보면 그 처음에 좋은 느낌들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습니다. 네, 생각은 늘 변화합니다. 늘 같을 수는 없겠죠. 네, 악기와도 같습니다. 그 변화의 현위에서 각자의 상념을 연주할지라도 현을 이루는 악기 자체에 소홀하면 좋은 음악을 연주할 수 없습니다. 네, 우리는 늘 변화를 꿈꾸지만 사소한 무관심, 나만 생각하는 이기주의에 이따금 불협화음을 연주하게 되는 거죠. 네, 현인들은 말하거든요. 가장 소중한 것은 언제나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가까이 있다. 네, 참 그런 것 같습니다. 행복은 결코 누군가에 의해서 얻어지는 것은 아니죠. 네, 지금 눈을 새롭게 뜨고 주위를 바라보십시오. 늘 사용하는 구형 휴대폰, 네, 어느새 손에 익은 볼펜 한자루, 잠들어 있는 가족들, 그리고 나를 기억하는 친구들, 사랑했던 사람, 또 지금 사랑하는 사람. 네, 먼저 소중한 느낌을 가지려 해보십시오. 먼저 그 예전의 그 마음을 되살리고 주위를 돌아보십시오. 네, 당신은 소중한데 그들은 그렇지 않다고 속상해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가 소중하게 떠올렸던 그 마음, 네, 그들로 인해서 잠시나마 가졌던 그 마음, 볼펜을 종이에 극적이면서 고르던 그 마음, 네, 처음 휴대폰을 만지작거리던 그 마음, 그 마음을 가졌었던 때를 떠올리면서 엷은 미소를 짓는 멋진 우리의 모습을 스스로 선물해 보시면 어떨까요? 네, 가까운 사람들에게, 사랑하는 사람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선물해 보십시오. 네, 오늘 옷 참 잘 어울려요 라고 웃으면서 먼저 인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리학군 가수의 노래입니다. 용보수광.

하는 틀에 박힌 역할에 맞추느라고 다른 누구도 아닌 자신의 인생을 포기하는 일은 없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요컨대 느끼는 그대로 솔직하게 느끼면서 다른 누구의 것이 아닌 나의 인생을 사는 게 가장 현명합니다.

삶의 방식이 아닐까요? 네, 계속해서 다음 곡 듣겠습니다. 박은화 가수의 연결 축복.

연결종합방송 조선어 방송은 FM 91.4MHz로 매일 점심 12시 55분부터 저녁 9시 30분까지 청취자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까지 애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연결종합방송 조선어 방송이었습니다. 행복한 밤, 편안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

0: 晚上十点半，少年不要浪费你的青春，走起去蹦个养生机吧。
1: 每一秒都澎湃 FM 91.4 延吉综合广播。

0: 11点半，别为离别落泪，要为拥有欢呼。即将过去的这一天，慢走不送。
1: 每一秒都澎湃 ，FM 91.4，延吉综合广播。

隐藏，犹豫让你感伤。多少次我们无醉不欢，咒骂人生太短，唏嘘相见恨晚，任凭人把妆哭花了也不管。

0: 在是凌晨一点半，如果你还没睡，那你真的很拼哦。长期晚睡，身体会抗议。
1: 每一秒都澎湃 ，FM 91.4，延吉综合。

0: 在是凌晨2:30，猫头鹰都睡了，你还在等什么？
1: 每一秒都澎湃 ，FM 91.4，延吉综合广播。

0: 凌晨三点半。据说这个时间还在听广播的都是有故事的人。
1: 每一秒都澎湃 FM 91.4 延吉。

0: 在是凌晨4:30，你闹钟还烦人呢，是你旁边的那位呼噜声。
1: 每一秒都澎湃 FM 91.4 延吉综合广播。

0: 市清晨五点半，为了比别人多吃两包辣条，起床吧，巨人！
1: 每一秒都澎湃 ，FM 91.4，延吉综合广播。

0: 是苏阳，
1: 我是颖静。今天是2026年10月4号星期日，接下来一小时新闻纵横将为您
0: 金波的故事。